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혹시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0: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의 뮤직 부티크 시간. 오늘은요, 주말에 들었던 몇몇 곡들이 있었습니다. I was driving for a long time over the weekend, so I had a chance to listen to a lot of songs while driving. 근데 이제 그 곡들이 묘하게 어떤 하나의 분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Songs I listened to over the weekend somehow seemed to connect with one another. 요즘에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신중현 선생님 다큐 그 이제 영상 작업을 하면서 특히나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These days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신중현's music. Because I'm working on the video of my documentary about Mr. 신중현. So 그 중에 이제 토요일 날 이 곡을 들으면서 이 기타 파트가 너무 멋져서 사실 와 너무 멋지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You know, I have my guitar here with me. 이 신중현 선생님은 뭐 as you know, he's an amazing guitarist, right? And thing that really I have even more respect for 신중현 is that he was a great composer. 기타리스트였지만 상당히 또 훌륭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so guitar playing is sort of a part of his you know composition. 그러니까 기타를 그냥 하나의 악기로 그런 치는 게 아니라 기타의 연주 하나하나도 굉장히 작곡이 된 그런 연주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리프를 많이 만들어내시기도 했죠. 그래서 햇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김정미 씨가 부르신 곡인데 신중현 씨의 프로듀싱과 또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이 곡을 처음 들은 외국인이 와, what a beautiful acid folk song. 정말 아름다운 acid folk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Never really saw that song as an acid folk song. 하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듣는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햇님 노래 제가 기타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잘 들리나요, 감독님? 네, 제 목소리하고 이게 크지 않게 들리면 되는데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연습하는데 너무 기타 라인이 너무 심플하거든요.

이 부분이죠. 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이 심플 코드 라인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G

Yes, 김정미 햇님입니다. 윗섬님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Yes. 진짜 이분의 목소리는, I don't know. Just I don't have the right words to really describe her voice.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조금 다르죠. 근데 가사도 하얀 물결 위에입니다. 아.

한번 제대로 커버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케이, moving on to our next song. 다음 곡은 신중현 선생님이 이제 그 70년대 인기 가수 장현 씨에게 주신 곡인데, they actually had a big huge hit together. 기다려줘, 기다려줘. 그 히트곡을 그 두 분의 이제 컨비네이션에서 만들어진 히트곡인데, 이 곡 역시 굉장히 잘 알려진, 잘,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 안개를 헤치고 라는 곡입니다. One of the songs that he produced and composed for the singer 장현 씨. 근데 이 곡 역시, 아까 햇님처럼 굉장히 그 사이키델릭 의 느낌이 있는데, 특히 중간에 나오는 이 하모닉 마이너의 바이올린 솔로가 있거든요. 프레이징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 몽환적입니다. It is, you know what it is, the Korean psychedelic at its pinnacle, I would have to say.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현입니다. 안개를 헤치고.

작년 안개를 헤치고 있습니다. Did you catch that part? That very psychedelic part? 1033님께서 중간에 오보의 소리인가요? I kind of had hard time kind of, you know, figuring out what the exact instrument was. Could have been oboe or clarinet even. 뭔가 이렇게 얇은 이제 그 소리인데 something like that. 1033님께서 예전 음악들이 더 다양성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I think, you know, thinking that this was released in back in 70s, 70년대 이런 음악이 또 메인스트림 음악, 주류 음악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분이었잖아요. 또 장현 씨가. So on to next track. This one. Talking about Korean psychedelic, and a lot of foreigners view this kind of music, you know, 신중현 선생님's music, and also this band, 이날치's music, as sort of a Korean psychedelic. I mean, psychedelic is such a wide spectrum of a term that is, right? 근데 그들이 느끼는 psychedelic은 또 이런 음악이다라고 좀 알 수 있었던 게 이 곡의 댓글들을 보니까 Loving the 60s psychedelic vibe. 이날치의 곡인데 이날치 performed for this radio station called KEXP, which is a Seattle-based national radio, not national radio, but sort of a public radio funded by people. So it's a non-profit. It's not a commercial station.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기부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인데 KXP가 상당히 좋은 라이브 버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치가 KXP에서 연주한 버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Korean Psychedelic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날치입니다. 신의 고향.

0: 그런데도 이 심정 불쇠가야 과부지 남기 앉아 따오따오뚜라뚜라이한 음성으로 수절감을 유인하고 이 소리 딱딱 나면 세상인 간이 미워라 불을 들어 난리울지 너 나를 잡에 떨어지니 세상 미운 것은
1: 이날치 신의 고향이었습니다. Live on KEXP, the radio station. 그래서 이 댓글들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You know, they view it as a Korean style, you know, psychedelic. And a lot of people say, you know, I don't even know the lyrics to the song, but I love it and I'm listening to it all day long. 이런 식으로 전혀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어도 너무 좋다라는 이런 이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뽀글님께서는 Korean The Doors로구나. Yes, has that Doors, you know, the Harmon organ vibe also. 마지막 곡으로는 역시 해외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Korean 약간 이날치와 비슷한 스타일의 ADG7, 악단 광칠, 뭐 한국에서도 너무 유명한 팀이지만 이분들이 They also perform for KEXP and also they perform for Tiny Desk Concert NPR. The 악단 광칠 ADG7, the song is Whatever.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시.

0: 광고심의자 비맥스 제트전 광고심의 필.
1: 웰컴 백 투 하이라이트 에디션 오브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오케이, let's start today's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the segment with a song by this band. It's called the Fearless Flyers. This band is considered one of those funk super group. Earlier, I introduced a band called Valvepack. Valvepack이라는 아주 another funk band. 제가 소개 연주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밴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Valvepack의 약간 확장 프로젝트, 약간 멤버가 겹치는 분들도 있고, 그 Fearless Flyers라는 밴드인데요. 이 곡을 듣고 와, 이 드럼의 하이햇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햇은 이 그 심볼 두 장이 겹쳐진 하이햇이 두 장이 열려 있으면 칙 소리가 나고 닫혀 있으면 칙 소리가 나죠. 칙칙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이 드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하이햇 소리에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듣는 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a live version at a Madison Square Garden, Fearless Flyers고요. 곡 이름은 Lost My Treble Long Ago.

Yes, the Fearless Flyers lost my trouble long ago live at Madison Square Garden. I guess there's a lot going on other than the drums on this song. A lot of fancy bass playing also, but you kind of hear the hi-hat sound, 그죠? 굉장히 화려한 hi-hat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곡이었는데요. 이 드럼에서 킥이 그 베이스 드럼 쿵쿵이죠. 곡의 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네어는 이 강한 박자와 액센트. 하이햇은 뭐냐면 그 중간에 어딘가를 채우면서 그루브의 그런 결을 만드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f the kick is the heartbeat of a song and the snare providing the strong beats and accent, you could say the hi-hat sort of fills the space in between and shapes the texture of the groove.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햇은 두 장의 심벌이 맞닿아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심벌이 닫혀 있으면은 두 개가 그럼 착 소리가 타이트한 소리가 나고요. 닫히고 여는 거는 이제 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 발이 베이스 드럼을 담당을 하고요. The right foot usually kicks the bass drum and the left foot usually controls the hi-hat. Left foot으로 이제 왼쪽 발로 hi-hat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거나 닫거나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여는지 닫는지에 따라서 이 곡 안에서 드럼의 하이햇이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It just gives you very different sounds, whether it's open or open or closed. 그래서 이 하이햇의 묘미는 뭐냐면요. 같은 8비트라도 어디다 이제 살짝 강세를 주고 밀어당기고 하느냐,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이 그루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So even with the exact same 8 note pattern, the groove can sound very funky and heavy and even rock driven depending on how you play the hi-hat. Hi-hat를 어떻게 또 플레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hi-hat을 쳐도 칙칙칙칙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 강세가 굉장히 다른고 또 하이햇이 열려 있거나 칙칙칙칙 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머한테 하이햇의 어떤 하이햇이 하나의 굉장히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이햇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하이햇 그 패턴인데요. 그 패턴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박으로 가는 이 리듬의 칭칭칭칭칭칭 굉장히 정박으로 그대로 정직하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햇의 역할은 그냥 같이 리듬을 따라가는 역할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창, 창창 하면서 그냥 리듬의 그룹으로 그냥 따라가는 건데 이 곡이 바로 이 존 메이어의 곡인데요. 이 Vultures라는 곡의 그 드럼 패턴이었는데 곡과 함께 들어보시죠. 존 메이어, Vultures.

vultures, John Mayer. So very straight to the point, you know, 정박, right on the beat, sort of a hi-hat.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조금 곡이 좀 이 다이내믹이 조금 강해질 때에는 이 막 하이햇을 좀 열거나 칙칙칙 처음에 이제 갔다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쫑쫑쫑 이렇게 퍼지게. So that is how drummers use you know, hi-hats to express different dynamics. 두 번째 패턴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조금 재밌는 이 리듬이 나오는 그 패턴인데요. 이 패턴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까랑 좀 다르게 치치치 굉장히 액센트를 딴딴딴 주죠. 근데 이게 곡 안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케이크의 곡의 드럼 패턴이었는데 The song is The Distance.
1: Reluctantly crouched at the starting line. Engines pumping and thumping in time. The green light flashes, the flags go up, churning and burning.

Cake the Distance, the pattern that I had had you listen to before the song was more of a closed hi-hat, 그죠? 이 패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If you listen to it. 치치칙, 치칙칙. I see. 저는 이제 패턴 들었을 때 이게 close hi-hat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if you listen to the whole song, actually it is pretty open. 그래서 창창창, 창창창 그렇게 가는데 it's a triplet. And if you listen to the bass line together, bass line also plays the triplet. 딴딴딴, 딴딴딴. 약간의 그런 전 파트가 약간 합심해서 그런 테마 셋 있다는 뼈를 치는 그런 느낌인데 참 재밌는 패턴이라고 생각됐습니다. Let's listen to another pattern here. 다음 패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따단따단단따다단따다단따다. 이게 80년대 또 이제 메탈에서도 많이 나온 리듬인데 단따다단따단 그것을 하이햇이 연주해 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곡이 어떤 곡의 패턴이냐면요. 스티비 원더의 곡입니다. Let's give it a listen. Stevie Wonder, Boogie on Reggae Woman.

스티비 원더 Boogie on a Reggae Woman 딴따라딴따라 상당히 you can really hear the hi-hat prominently in this song. 또 이제 하이햇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비트 사이사이에 뭔가를 채워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채워줌으로써 약간의 그런 그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Radiohead의 그 High and Dry라는 곡인데요. 한번 그 곡 한번 잠깐 앞에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따 하면서 이제 중간에 하이햇이 살짝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드럼과 스네어의 박자에 좀 어긋나는 비트에서 그들이 나오지 않는 비트에서 하이햇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곡은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잠깐만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한 그 하이햇 아무래도 이제 그루브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하이햇도 굉장히 바빠집니다. You know, if it's a complicated groove, the hi-hat sound also is very much articulated and you know. 한번 패턴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 딴딴딴딴 따라라랑 그러니까 16분까지 나오는 거죠. 바로 이 Red Hot Chili Peppers의 곡의 패턴입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방금 들으셨던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Red Hot Chili Peppers Around the World.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며칠 전 뮤직부티크에서도 요즘에 제가 그 신중현 선생님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뮤직부티크 역시 이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You know, I've been saying that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신중현's music. And today's music-boutique theme also kind of was inspired by one of his songs. 이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곡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우리 가요의 이 대곡 중 대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is song, 아름다운 강산 by 신중현 is sort of a song that is agreed by most of people that it is one of the masterpiece song of our Korean music history. But the story behind this song is very interesting as well because at the time, 신중현 was one of the biggest names in Korean music. And the government actually reportedly asked him to write a song praising a particular political figure, which he respectfully declined and saying that instead he could actually write a song celebrating the beauty of our country, Korea itself. 나는 이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곡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And that song became this song,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강산은 원래 72년, 1972년도에 장현 and the Man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10분이 넘는 버전이었습니다. So original version of this song was 10 minutes long, actually over 10 minutes is with its running time. As part of the 장현's album,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게 장현 그 가수분의 앨범에 수록됐는데 A사이드에는 장현 씨의 곡으로 and all the songs were written by 신중현 and played by the man which was 신중현's band. 근데 사이드 B에는 장현님의 앨범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노래를 하는 좀 특이한 그런 앨범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f course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versions of 아름다운 강산. But one really hit it big was actually the one done by 이선희. 이선희 씨의 리메이크가 아마도 아름다운 강산 아주 가장 대중에게 각인시켜준 그런 큰 사랑을 받은 버전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그 많은 그 버전 중에서 1980년도에 신중현 선생님이 다시 그 뮤직 파워라는 이제 본인의 밴드로 활동하면서 리메이크를 하신 버전인데 the original version by the man is beautiful but this version as I was listening to yesterday was 진짜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현과 뮤직 파워 아름다운 강산.

신중현과 뮤직 파워, 아름다운 강산. 와, wow, that was 8 minutes and 11 seconds song. 3998님 says, I think that his songs and performances are truly legendary. It must mean so much to him to see his sons carrying on his musical legacy as he approaches 90. I wish him continued health and happiness. 맞아요. 세 명의 이제 아들분들께서도 이제 뭐 이제 50대 거의 60대 이제 나이이신데 아버님의 어떤 가업을 잘 이어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즈덤님께서는 몇 년에 녹음된 걸까요?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듣다 보니 당시 어떻게 녹음하셨을지도 궁금해집니다. A good question because it was recorded in 1980, 1980년도에 녹음됐는데 If you listen to the previous version, the original version by The Man, 아름다운 강산, and once again, 신중현과 엽전도 re-recorded it, I think, in 1975. Because if you listen to the earlier version, it has a lot of a psychedelic vibe to it. 약간의 그런 사이키델릭적인 면모가 많았던 두 버전인데, 이 80년대 나온 이 버전은 완전 새로 makeover 한 음악적인 makeover이라고 할까요? This version wa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wo. Doesn't have any psychedelic influence. Instead, has a lot of very vibrant keyboard. 그 다음에 또 이 코러스, 여성 코러스 분들 있죠. 이분들이 김문숙, 박전미 이 두 분이 코러스로 아예 이 신중현과 뮤직파워의 멤버로 계셨을 때거든요. So a lot of beautiful chorus done by those two vocalists. And also very, I don't know, volatile bass line, I would have to say. Bass line도 굉장히 ambitious하고 투박하지만 멋진 그런 리듬을 보여주는 그런 bass line도 굉장히 좋았고요. You might have noticed that the previous version don't have those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right? So it was this version that started have that bam bam bam bam bam sort of phrasing to it. 그래서 참 저는 이 버전을 좋아하고요. 어저께 듣다가 와 너무 멋있다. 이 곡은 다시 한번 소개해야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벌써. 오늘 내일까지 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요계의 대곡들을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I know it's very subjective, you know, a way of describing a song. 대곡. 어떤 사람에겐 대곡인데 어떤 다른 사람에겐 대곡이 아닐 수도 있죠. But you know, I kind of the scale of the song that you know nobody can really replicate. I want to introduce those songs. 오늘 한 세 곡 정도 틀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두 번째 곡은 산울림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78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곡인데 잘 아시는 곡이죠. 그렇죠? 먼저 한번 들어보고 좀 이야기 나눌까요? 산울림입니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산울림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Pretty experimental, I would have to say. You have like a 2 or 3 minutes long intro, which is kind of unheard of, I think, in Korean popular music. 완전 psychedelic적인 어떤 긴 인트로에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고요. And then another intro, outro kind of take you out of the song. 그런 의미에서 참 멋진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울림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I guess we have one more song to go. 조율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영의 조율. I think these kind of songs, I don't think there are not that many singers who can handle this kind of song. 이게 가사도 너무 좋아요.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것을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Oh heavens that have been sleeping, it's time to wake up like the clear skies of long time ago. Please bring us back into harmony once again. 이 어지러운 세상을 조율해달라는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영의 조율

0: MG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오늘의 뮤직부티크는 어제에 이어서 대곡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So if you tuned in yesterday, I believe I played three songs during this segment. 신중현과 뮤직 파워 아름다운 강산 and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by 산울림 and another last one was 한영의 조율. So I kind of gave you a definition of what 대곡 is in my opinion.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대곡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스케일과 어떤 서사가 있는 그런 곡을 제 주관적인 어떤 기준으로 뽑아본 그런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So today, I want to start with this song by 어떤 날. Next two songs that I'm going to be introducing, right, has a very dramatic guitar solo and...

엔딩. 그렇기 때문에 이두 곡은 마지막 곡으로 틀기가 굉장히 싫었던 곡입니다. I wanted these two songs to not be the last song to end the show or end the part because it has the that there's a danger of being cut off at the end. 끝까지 다못 들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곡은 꼭첫두 곡으로 틀어드리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So 어떤 날 song? If you're familiar with 어떤 날, it's a duo between 조동익 and 이병우, and most of their style songs, 하늘, you know, 너무 아쉬워하지 마, or those kind of songs. It's very, I would have to say, minimal. 진짜 서정적이지만 무겁지 않은 이 대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스타일의 편곡, 미니멀한 편곡이었는데, this song. 그날 is one of the exceptional songs, I think, from, you know, 어떤 날 category, catalogs of songs, because it has that 대곡 style. And it features an amazing guitar solo by 이병우, electric guitar solo, because 이병우 primarily known as, you know, nylon string guitar player, but he does play electric guitar, and which he did on this song, a great solo to study, actually for me as well. 그래서 오늘 대곡 시리즈 첫 곡으로 어떤 날에 1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어떤 날 그날이었습니다. 와우, what a solo, I think. Huge respect to 기타리스트 이병우. 어린 시절에 진짜 많이 듣고 따라 쳐보려고 했는데 많이 좌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So my 대곡 playlist first song today was 어떤 날, part of their first album. The song was 그날. 그 시대에 좀 머물러 있겠습니다. Probably around 1987 or 86, it was released. 시인과 촌장's officially the second album. Many people thought this was their first album, but it ended up being the second album. 첫 번째 앨범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이 앨범은 이제 두 번째 2집으로 알려져 인게 맞는데요. Of course, there are many great songs in that album. 정말 이 가요 역사상 진짜 영원히 기록될 만큼 정말 명반 중의 명반이죠. My personal favorite, one of the masterpieces of Korean music. 근데 이 앨범에서 알려진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There are many well-known songs of this album. 뭐 사랑일기라는 곡은 굉장히 그 당시에 또 히트를 치기도 했고요. 또 요즘에 풍경이라는 곡도 상당히 다시 재평가된다고 할까요? There are many well-known songs out of this album. 비둘기에게라는 곡도 있고요. But this song that I'm going to be playing is the last track of the album. 비둘기 안녕이라는 곡인데요. Just interestingly, there's so many reference to 비둘기, pigeon in this album. 비둘기에게도 있고 떠나가지마 비둘기도 있고 마지막 곡은 비둘기 안녕. I don't know what is the personal attachment to a pigeon by the songwriter 하덕규. 그래서 이 비둘기 안녕도 이 장렬한 그 기타 솔로가 빛나는 곡인데요. Played by our fellow DJ here at the TBS FM. 바로 지금 옆방에서, 옆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계신 저 함춘호님의 멋진 그런 기타 솔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시인과 촌장입니다. 비둘기 안녕.

치인과 천장 비둘기 안녕 featuring 함춘호 on the guitar. 뽀글님께서 메타포가 대단한 가사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Amazing thing about 시인과 천장 and 하덕규's song is his lyrics. 가끔 가다가 깜짝 놀라서 가사를 찾아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I mean, if you just listen to every song on the 시인과 천장 2집 especially like songs like 얼음무지개, you know, 비둘기에게, 매, 풍경, 풍경이라는 곡은 뭐 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곡이죠. You get so amazed. Wow, what is he talking about?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라는 굉장히 샥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살짝 남아서 그 싱가촌장 그 이 집에 매라는 곡이 있는데 이 features also 함춘호 on the slide guitar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싱가촌장 매.

Yes, 매. 원래 조금만 들으려고 했는데, I couldn't stop listening. And, 뽀글님 says, 와, 매가 우는 소리가 돼, 기타 소리가. Yes, I think it's one of the most awesome guitar solos ever. The slide guitar, 함춘호 씨. 와. 너무 멋져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건 어떻게 치는 건가 굉장히 오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Actually, I intended to play some other songs on the 대곡 리스트, but 약간 옆길로 샜습니다. 대곡 리스트는 다음 주에도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가촌장 노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That's gonna be the last song for today.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Please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Okay? 신가촌장 사랑일기.

0: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1: 首尔，我来了。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으쌰으쌰!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으쌰으쌰! 청년 지원으로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필.
2: 欢迎继续收听 FM 101.3 TBS EFM 首尔我来了，我是子怡。
3: 我是栗子罗日冰，一起来听这首来自我的宝藏私藏歌单，歌曲来自 Lucy Motsunenkisawa Pidanyoran。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4: 天涯放映厅。

掉，我们也知道吧？前面有放生乌龟的，凶啊，600斤而已啊，上到下它就可以掉了。

猜测总有天意，才珍惜相处的日子。告别话亦未多讲，只抛低这个伤心的汉子。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2: 走进新闻现场, 直击现实北京. 今日北京, 带给你新鲜的北京声音. 北京广播电视台, 每周诚意奉献. 今日北京.
3: 各位朋友好，欢迎您收听本期的今日北京，我是戴伟然，我在北京向您问好。安宁疗护过去常被称为临终关怀，这是为疾病终末期的患者提供的照护模式。当生命走向终点，除了缓解身体的病痛，控制症状，患者需要维持尊严，安顿身心。而目睹生命走向终点的家属也同样需要心灵的支持。今年7月开始，北京成为中国第一个将安宁疗护纳入基本医保报销的城市。此前，心理疏导、情绪安抚、沟通陪伴等等人文照护缺乏合规的收费依据，而新政落地之后，这类服务正式被纳入打包收费范围。一项医保政策的突破，能否让生命末期的告别更有温度呢？好，让我们走进几位患者最后的疗护时光。
4: 哎呦，还是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가사가 조금 이상해요. 코너 돌아왔습니다.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lso known as our special guest. 우리 새빵 모닝 그룹께서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캐가 나올지 두근두근하네요. 모두 한 주의 시작, a fighting입니다. So looks like somebody's excited about this alter ego, our special guest. Get ready for it, get ready for it.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현금이 얼마 들어있는지보다 오늘 부캐가 누굴까 더 궁금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니까 살짝 조금 부담이 되네요. 왜 제가 부담될까요? 좋아요. 뭐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캐는 등장합니다. No matter what, this alter ego will appear, okay? Whether you like it or not. 오늘도 우리 부캐 게스트가요. 노래 가사, 어떤 특정한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뭘 해야 되죠? 맞아요. 그 가사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아, 이 노래! 이거 그거네! 하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our special guest or maybe my alter ego. Okay? 문자 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실 준비해 주시고요. Today's guest will be the one and only 아주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배우시죠. 김혜수 씨가 등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혜선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멋지고 시원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하고 she does good acting, you know, she's just a little bit of everything. So 김혜수, the actress, will do the honor to read out the lyrics for all of us. So listen carefully, everyone.
1: 낮에는 따스러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그런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가 나야. 아, 이거 왜 이래, 새삼스럽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그래.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난 이대 나온 여자 이대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또 노는 여자. 그런 게 바로 나야. 어디 한번 따라와 볼 테지?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아,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업, 업, 업. 난 신촌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이대 나온 여자야.
0: 그냥 난데, 여러분들. So that was, believe it or not, actress 김혜수 언니. 컨디션이 뭐 좋고 안 좋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김혜수 씨와 매칭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요. I guess she was, you know, having a little bit of down condition. But anyway, 우리 하진 모닝 그룹께서 Oh my god, 김혜수다.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김혜수 씨 오셨다가 금방 가셨어요. Did you guys catch the lyrics? 여러분들 가사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셨나요? If you did, you will be able to send me the answer, the right answer. 아마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읽으면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면서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대가 그 이대 옆에 아현역인가요? 그쵸? 아현역이 맞나? 그래서 그쪽 동네를 막 얘기를 하려다가 그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혼자 머릿속이 엄청 꼬였었어요. But anyways, that was the song read by 김혜수 모닝그루버. 우리 김혜수 모닝그루버시거든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le we have a listen to a song. Let's go!

All right, so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the answer for today's quiz.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song came out 12 years ago already? 벌써 이 노래가 나온 지 12년이나 지났었어요. 시간이 진짜 이때만 해도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뭐 유튜브 최다 뷰가 나왔다는 둥막전 세계가 막 이거에 미쳤다는 둥 했는데 벌써 이게 12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BTS 등장하고 제니 등장하고 and our K-pop stars are just doing it up, everyone.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룹들께서는 알아나요? BTS, 뭐 리센느 등등 전에는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있었다고요. All right, so our morning goobers who are so smart and clever and quick, they made an effort to send in the answer, and I'm just so grateful. 우리 신규 모닝 그룹어신데요. 7222 모닝 그룹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 크크. 처음에는 변진섭의 희망사항인 줄이라고 해주셨어요. Actually, this song would have matched perfectly with 김혜수's voice.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나 같은 여자? 왜 이래 이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냥 무조건 다 이대 나온 여자로 통일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꽤나 어울렸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 가사에 정답이 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Obviously, I mean this quiz is so much easier for you to guess. 여기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whichever quiz that we give out on our show. They are not difficult at all. 여러분들, 저희가 드리는 퀴즈는 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이도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9153 모닝그룹어 정답 강남 스타일. 격하게 선물 받고 싶어요. I wanna receive a gift. The answer is 강남 스타일. 아, 어떡해. 마음이 진짜 애려오고 막 아파오고 막 지금 고통스러워 미치겠는데요. 여러분들, TBS가 지금 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뿌리고 싶은데 저희가 we just have nothing here. 아우, 정말 물한 방울도 안 나오는 TBS거든요, 여러분들. The water fountain broke. We don't get to drink free water here anymore. We just have nothing. 지푸라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너무 죄송하고 참 뻔뻔하죠. 하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따뜻한 커피와 이런 거 드리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열심히 방송하면서 그날만을 꼭 기다리고 그날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따리 마구마구 들고 산타클로스처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그런 시즌이 왔으면 좋겠는데 Hopefully someday near in the future. I am so sorry, but thank you always. Happy Life Morning Group. Oh, today's guest is 김혜수. So easy. 싸이 강남스타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Happy Life Morning Group처럼 유쾌하게 정답을 맞춰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최고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악덕 사장이네요. 열정페이잖아요. I always call you guys part-timers, which is 알바생 in Korean, and this is basically an 알바생 not being paid, but I just really, really feel grateful to you guys. 여러분들의 사랑과 서포트 때문에 더 악덕 사장이 되고 있는 썸머인데요. Anyways, did you guys watch that series from Ku Teng Play? 그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김혜수 언니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올해 본 드라마 중에서 아마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쿠팅플레이에서 제가 봤는데, I was just impressed by actress 김혜수's acting over there. Actually, all of the actors over there. 모든 배우가 다 연기를 잘하고, 정말 볼 때마다, Oh my gosh! 이러면서 진짜 리액션을 하면서 보게 되는,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명 깊게 봐서, You know, it kind of gave me an inspiration to pull off 김혜수 as my own alter ego. 제가 몇 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누구께? 우리 DJ 박원혜 팀장님께.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정말 몸이 한 다섯 개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세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 highly recommend. 혜수 언니 거기 스타일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It's so interesting to see her dress styles in that drama scene. 굉장히 찰떡같이 소화를 너무 잘 해내셔가지고, 진짜 김혜수는 김혜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But yeah, that was the quiz, Morning Groovers. 또 다음번에는 어떤 부캐가 나올지 기대를 해주시고, if you want to request any special alter ego or our special guest on our show, give it a try.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뭐 이런 부캐 원해요 싶은 거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한번 열심히 섭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try our best to cast that special guest or alter ego. 7222, our new morning groover who sent in the answer, sent another message. They said, you don't need to say sorry. We really appreciate every morning within your energy. It feels like the present. Oh, thank you. Oh, 너무 감동이다, 진짜. 그냥 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해주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을 이렇게 좀 따뜻하고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 맛에 더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Okay, let's change our mood a little bit. 괜히 또 TBS 물 안 나오는 얘기에서 우울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신나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뭐 들을까요? This is Big Bang. Wow! Fantastic, baby!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맛있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back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To rewind just a little bit, to go back in time.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원곡을 먼저 들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원곡을 들으시고, 이거 누가 리메이크한 곡인데? 이렇게 또 생각이 떠오르시면 누가 리메이크 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 are going to let you listen to an original song that you might be quite familiar with. Okay? And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if you think you know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who covered the song, send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Okay? 오늘 듣게 될 노래는요. 킬러라는 노래입니다. 김현성의 킬러예요. 자꾸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자꾸 떠오르는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노래, 느낌적인 느낌. Well, the original musician is 김현성. Okay? If you listen to the actual song, you would get the idea more easily. Okay? 자, 이 노래를 들어보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힌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힌트는요. 아기와 목소리를 영어로 하면 거의 정답에 근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큰 힌트 나갑니다. 가수 겸 배우였던 배우이신, 지금도 현역이시니까요. 윤은혜 씨가 막내로 활동했던 그룹이에요. So it's obviously a group. Okay. And vox, it means voice in Latin. 라틴어로 vox가 목소리, voice거든요. So the name almost sounds like baby voice. 아, 근데 baby voice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이 뭘까요? We're almost there. 굉장히 근접한, 간당간당한, 아슬아슬한 그런 힌트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정답이 떠오르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now let'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Killer by 김현성.

아침마다 자꾸 떠오르는 썸머의 웃음소리 이길 바라면서 우리 캔 모닝그룹어 원곡이 있었다니 처음 알았네요. Look at you learning something new here on Morning Groove. 이렇게 또한 번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되게 되게 뿌듯하고 막 이래요. So obviously that was the original track. And we have some answers. 우리 3171, a new Morning Groover, made courage to send in their first ever message. 첫 문자 축하드리고요. 깔끔하게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Baby Books요라고 해주셨어요. 잘하셨어요. This is how you do it. Not so difficult, right? 굉장히 쉽죠? 7055, another new morning groover. Wow, new morning groovers are doing it up today. Go new morning groovers. 오늘 신규 morning groover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Baby Books, 썸머이모 영어 소리 조금씩 들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If you tune in more regularly, you'll be able to listen even more. 좀 더 귀가 빵빵 열려가지고 더잘 들으실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Or if you're not a fluent Korean speaker, you would be able to understand because I speak in two languages. 제가 왔다리 갔다리 두 가지 언어로 막 고군분투하게 막 바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착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 내가 지금 들리는 게 영어인가? 어? Am I able to listen to Korean now? 막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들리나?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That is the beauty of our show. 우리 얼짱님께서 또 활약을 해주시네. 복스가 보이스였다는 깨알 지식까지. 크크, 와웅! 정답은 베이비복스요. 다시 뭉쳐서 라이브 했는데 여전히 베이비복스 미모 뿜뿜이더라고요. So another information that you have learned. Vox stands for voice in Latin language. And yes, I believe that in 가요대전, they did a stage together after many, many years. And they were doing it up. 라이브도 심지어 잘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관리들을 잘하셨는지 진짜 현역 같았어요. 그쵸? 미모 뿜뿜한 베이비복스의 무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 우리 선샘모닝그룹께서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4년 만에 다시 완전체로 결합하신 레전드 걸그룹 베이비복스. 김현성님의 원곡도 참 좋네요. So they have gathered together on stage after 14 years, according to our Sunset Morning Groovers information. Well, that's quite a long time. That's a decade. And even after a decade, they are able to pull it off so perfectly and beautifully. 그러니까요. 이런 게 바로 K-아이돌의 K-뮤직, K-팝의 어떤 뿌리라고 할수 있죠. The root of K-pop era, Morning Groovers. 맞습니다.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김현성 first released Killer back in 1998 on his second album composed by 김형석. The name sounds a little similar, right? And the song was a new jack swing style dance track that showed a different side of Kim Hyun-sung, who was better known for emotional ballads such as Wish. 주로 이제 발라드를 부르셨다가 이렇게 좀 파격적인 노래를 부르셨는데, Baby Vox actually remade Killer 1 year after, back in 1999, for their third album, Come, Come, Come, Baby. And the producer and composer Kim Hyung-seok rearranged the song into a hotter, more powerful dance track that matched the group's strong girl warrior image. It just matched so perfectly, I believe. And Kim Hyung-seok, who composed the original, also produced BabyBox's third album, which made the remake a rare case of the original composer personally reshaping his own song for a completely different artist and image. So that is the whole history of this whole entire remake process. 이렇게 또한곡한곡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원곡, 리메이크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듣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Maybe some of the songs you never thought that there would be an original track, but it actually turns out to be a remake. 이런 것들 좀 열심히 찾아보고 모아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이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l right, it is time for us to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베이비복스 버전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죠. 원곡을 들으셨으니까. Now it is time for BabyBoxx to get that spotlight. Let's have a listen to their version of Killer.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시민 필.
3: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You are now here with me,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As mentioned before, on Saturdays, we are replaying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hrough the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time for 코인 노래방. Let's go!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And we're gonna be jamming through all together with the upbeat music vibes all together. 여러분들, 노래하는 시간, 코인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고요. It always features our little quiz for you. So listen up, open up your eardrums all together.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래방과 함께 곁들여진 퀴즈부터 제가 툭 던지고 한번 열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That means another TMI quiz for summer because obviously you want to get to know me better. 오늘의 TMI 퀴즈부터 제가 얼른 언급해드릴게요. 오늘의 TMI.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a lot of people have this misconception. I don't know why, but I get this a lot. 자, 오늘은요, TMI 퀴즈인데요.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듣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우리 썸머 TMI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Go ahead!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So what is tha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생각보다 모모하시네요. 슬림 씨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시네요.

새빵 모닝그룹 와 노래방이라고 굉장히 신나셨군요. 새빵 모닝그룹 놀아보셨군요.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뭐예요? 발라드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요즘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가수죠. He's actually a singer, not a YouTuber. If you're a student, you may not know, but he's actually a really, really talented singer with Pani. 이 듀오 레전드였거든요. My old crush, actuall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네요.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굿모닝,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난다, good 이라고 해주셨어요. You're enjoying this, you're enjoying this. 노래방 많이들 좋아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편하게 듣기는 좀 힘드시긴 하겠네. 네네, 시끄러우니까. 퀴즈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Don't forget that there is always this little quiz featuring this particular segment. So what is this common misconception that summer gets?

대학생으로 착각한다.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ever had an experience ever in my life.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제 나이로 봅니다. 그냥 어려 보이네요. 야,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이 약간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면서 억지로 약간 하는 느낌이었어요. So I wanted to ask them, are you sincere? 진심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 어려 보여요. 이렇게 일하는데 it's like an automatic reaction because what else are you gonna say if I tell them that my age is around mid 30? They'll be like, 어,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어, 어려 보이세요 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어쨌든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킴스팸 모닝 그룹어 썸머 PD님의 노련한 이미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젊다고 놀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노련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련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So it's the other way around. So people would think like, oh, okay, you're quite old-minded than I expected.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roove? This is what she always tells me. It's such a relief that you're not my senior. 그러니까 너가 내 후배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정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니, 썸머?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줄래?

오해를 많이 많이 받을까요?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듯 안 맞을 듯 여러분들 되게 간당간당하시네. 현진님 모닝그루버 says good morning. 근데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드링킹도 잘하고 잘 놀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뭐 진짜 찐이죠. 여러분들 제 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supposed to tell me about who I am. You're gonna have to tell me about this misconception that people might have towards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건 그대로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썸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퀴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들고 와가지고 맞추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I'm always forcing you guys to guess the answer with these difficult questions. But you guys are smart. You guys know me better, right? 아, 나이젠 VOS 함께하고 계십니다. SG 워너비랑 세트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VOS와 SG 워너비.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So about those misconceptions that summer gets a lot. Well, I'm a person, obviously you can pretty much tell just by listening to this radio show. I'm very extrovert. I'm always hype. I always have this big, big amount of energy. That's who I am, right? 항상 에너지틱하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저인데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요즘에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내향적인... 아, 진짜로! 저 그래서 놀래요. 되게 차분하고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막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고 아 정말 사람들이 첫인상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So as I said this, 박우리티나님이 outside the studio looked super super skeptical and she asked me a question. 도대체 요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아니 모르겠어요. I'm just being me. 근데 어떻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아 안녕하세요 저 엄마예요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I act normal. 평생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아 그냥 요즘 라디오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너무 가면을 쓰고 다니나? Am I wearing the huge thick mask outside when meeting new people? So I get this a lot and it feels good. 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차분하는 얘기를 많이 주는데 호방의 모닝그룹께서 포기를 안 하셨네. 개그맨인 줄 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탁 풀리더라고요. So if I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they will be like, oh, you look very calm, introvert, yeah, you're very quiet. But when they meet for the second time, they'll be like, oh, okay, this crazy woman. I got totally a wrong idea about her.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는 겪어야 제가 막 튀어나오나 봐요. 아무튼 첫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인상 여러분 본 모습과 좀 비슷하신가요? Do people really think and figure out who you are just by looking at you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so. 이게 사람이 첫인상 보고 파악하기가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Can you guys believe this? Like,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많이 충격에 좀 빠지셨고 그러시는데, 가을정화님께서 썸머님을 처음 오면 공주님으로 착각한다. 겠어요, 여러분? 공주가 어딨습니까? 네. 알고 보면 공주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공주 같은 느낌은 좀 별로고, Maybe I want to be the kind of a person who turns out to be a princess when you get to know her after all. 아, 알고 보니까 정말 공주 같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everyone. I hope you got to know me better.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티샤니의 타샤니 경고 마저 듣도록 할게요. I'll be back soon.

0: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 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이영약품.
6: Embark on a journey to unravel nostalgia within your memories. Join us as we open the pages of Time Capsule Chronicles.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Morning Goovers.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guys. MZ세대와 X세대의 갬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Now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 is First Love. 지금부터 첫사랑에 관한 모든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발렌타인 주간이기도 하니까 첫사랑으로 한번 선정해 봤어요. 모닝그루버들의 첫사랑은 언제였는지, 누구였는지, 첫사랑과 얽힌 추억을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Please send us your story about your first love. When it happened, who it was with, and the memories intertwined with your first love.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첫사랑한테 선물로 종이약 1,000개 접어서 줬어요.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이런 사연도 좋고요. I remember exchanging notes with my first love in class. Although you're not supposed to do that in class, you know there's just something about it, right? 뭔가 그런 또 감성이 있잖아요. 쪽지 주고받는 그런 기억.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 첫사랑과 버스 뒤에서 이어폰 나눠서 음악 듣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런 사연들 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라떼 첫사랑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향신료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또 사랑하면 이 노래가 떠오르죠. This is Richard Sanderson with Reality.

This is our Friday's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gain, today's topic is your first love. 우리 모닝그룹어들 첫사랑 사연 하니까 뭔가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 마시고,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아주 큰 도화지에 정말 검정색 펜으로 꾹꾹 눌러서 꽉 채워서 편지를 써준 그런 기억이 있어요. So I have a memory of writing a huge letter to my first love, and just the whole piece of paper was filled with my writing. I don't know what I wrote about. I don't remember a single word that I said. 뭐 그렇게 어린 게 쓸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도화지에 이렇게 편지를 꾹꾹 눌러서 써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하버드대는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Anyways, 영에이치 모닝그룹어께서 올 것이 왔군요. 타임캡슐. 우리 영에이치 모닝그룹어께서는 첫사랑 기억 뭐가 있나요? 별 하나 모닝그룹어께서 우왕 달달하다. 맞아요. 좀 달달하고 싶어요, 오늘. 그러니까 모닝그룹어들의 첫사랑 관련 사연 보내주세요. 0757 모닝그룹어께서 이게 첫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표지판에 사랑하는 땡땡씨라고 적고 마중 나갔어요 라고 아주 훈훈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셨을까요? 사랑하는 땡땡씨.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마중 나오면 기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It would be really nice if somebody came to escort me by writing my love 땡땡땡. 너무 로맨틱하신데요. 우리 0757 모닝그룹어. 이런 것도 제가 배워갑니다. 그리고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어께서 첫사랑 아내도 모닝그룹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웬일이에요. 이런 게 또 되게 라디오 사연다운 사연 아니겠어요? 저는 첫사랑이 있는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첫사랑이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his is such a radio-friendly kind of a message. Talking about your first love who happened to be your current wife. 또 너무 로맨틱한데 우리 로드레이지의 와이프분도 반갑습니다. 가끔씩 소식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모닝그룹어들의 첫사랑 관련 추억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또 얽힌 추억들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길리 모닝그룹어께서 요즘 연애 중이라 그런지 매일이 행복하네요. 모닝그룹어님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So I'm in a relationship these days, so I'm happy every single day. I hope morninggroovers also to have happy day today. 이러기 있나요? 저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 주시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쯤 되면 나는 연애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뒤에서 연애를 하고 계셨던 거군요. 저는 남자친구가 필요 없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길리 모닝그룹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I hope you have the happiest relationship ever. 우리 폴 앵커의 Put Your Records on My Shoulder 신청한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and I'll be back. This is Paul Anker with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right? I know, right? First love is always bittersweet. That's why we call it first love, right? And it lingers in your memory just like that. Thank you for sharing this juicy details. 8274 모닝그룹께서 저의 친구들이 고백한 첫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땡땡이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미소년의 이미지가 가득한 여성스러운 많은 이종택이라는 아이를 그녀 나이 20살까지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더군요. 딩딩이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에 옷 잘 입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 친구 김민수라는 아이를 30살까지 잊지 않고 좋아했었어요. 이 두 친구는 시간의 흐름 속에 그녀들의 첫사랑을 더욱 그리워했어요. 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인기남들이었죠.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Well, that is a long period to be in love with someone, right? 저는 첫사랑이 이렇게까지는 오래 남진 않았는데 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좋아하셨나 봅니다. Which makes it even more romantic. 또 이러니까 더더더 기억에 오래 남고 로맨틱한 거 아니겠어요?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하지 않나요? 가끔씩 근황 들으면 좀 현타가 올 땐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도 가끔 궁금해지고 뭐 그런 게 첫사랑이죠. 우리 영 H, 우리 반장님께서도 이런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공유를 해주셨네요. 저는 CC였는데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CD 플레이어에 이어폰 하나 꽂고 한쪽씩 둘이서 나누어 듣던 기억이 있네요. 마치 건축학개론처럼요. 그래서 건축학개론 영화 보고 그 시절 사실고증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I was a campus couple back in the days and I do remember sitting at the backside of a bus sharing a CD player with only one earphone together with my first love. 아,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우리 반장님도. 진짜 건축학개론 영화 저도 메시지 읽으면서 바로 생각이 났는데 또 건축학개론 영화 보면서 공감을 하셨다고 하시니 굉장히 또 사랑스러운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때 당시에 CD 플레이어를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걸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왕년에, 왕년에라고 하니까 뭔가 안 어울려요. 그죠? 첫사랑하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첫사랑과 컬트쇼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어폰을 나눠 끼면서, 이게 낄낄대면서. 뭔가 다양한 추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Because there is this particular thing that you can do only when you are a student. 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예쁜 추억들이 있잖아요. For example, going to the library together, you know, hanging out after school only for that short period of time before going to academies, things like that.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이제 떡볶이 집에 들려서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같이 독서실을 간다든지 뭐 공부를 하는 데는 서로서로 도움이 1도 안 되긴 하겠죠. 그치만 우리가 또 그런 좋은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Right? So yes, thank you all for sharing about your first love. 저의 첫사랑은 모닝그루버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식상하죠.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We did talk about the movie 건축학개론. So why not take a listen to one of the songs that was being played in that movi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Stay tuned. This is 전람회 with 기억의 습작.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맛있게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배보이 I
4: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0: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의 뮤직 부티크 시간. 오늘은요, 주말에 들었던 몇몇 곡들이 있었습니다. I was driving for a long time over the weekend, so I had a chance to listen to a lot of songs while driving. 근데 이제 그 곡들이 묘하게 어떤 하나의 분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Songs I listened to over the weekend somehow seemed to connect with one another. 요즘에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신중현 선생님 다큐 그 이제 영상 작업을 하면서 특히나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These days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신중현's music because I'm working on the video of my documentary about Mr. 신중현. So 그 중에 이제 토요일 날 이 곡을 들으면서 이 기타 파트가 너무 멋져서 사실 와 너무 멋지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You know, I have my guitar here with me. 이 신중현 선생님은 뭐 as you know, he's an amazing guitarist, right? And thing that really I have even more respect for 신중현 is that he was a great composer. 기타리스트였지만 상당히 또 훌륭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so guitar playing is sort of a part of his you know, composition. 그러니까 기타를 그냥 하나의 악기로 그런 치는 게 아니라 기타의 연주 하나하나도 굉장히 작곡이 된 그런 연주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리프를 많이 만들어내시기도 했죠. 그래서 햇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김정미 씨가 부르신 곡인데 신중현 씨의 프로듀싱과 또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이 곡을 처음 들은 외국인이 와, what a beautiful acid folk song. 정말 아름다운 acid folk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Never really saw that song as an acid folk song. 하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듣는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햇님 노래 제가 기타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잘 들리나요, 감독님? 그 네, 제 목소리하고 이게 크지 않게 들리면 되는데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연습하는데 너무 기타 라인이 너무 이 심플하거든요.

이 부분 있죠. 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이 심플 코드 라인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G, E마이너, C거든요. 정말 새로울 게 없는 아주 심플한 코드 진행인데도 중간중간에 그런 멜로디에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와 계속 너무 좋아서 이 기타를 연습했거든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오늘 약간 연습한 걸 조금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 김정미 햇님입니다.

Yes, 김정미 햇님입니다. 윗섬님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Yes. 진짜 이분의 목소리는, I don't know. Just I don't have the right words to really describe her voice.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제가 한 거는 조금 다르죠. 네, 가사도 하얀 물결 위에입니다. 아.

한번 제대로 커버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케이, moving on to next song. 다음 곡은 신중현 선생님이 이제 그 70년대 인기 가수 장현 씨에게 주신 곡인데, they actually had a big huge hit together. 기다려줘, 기다려줘. 그 히트곡을 그 두 분의 이제 컴비네이션에서 만들어진 히트곡인데, 이 곡 역시 굉장히 잘 알려진, 잘,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 안개를 헤치고라는 곡입니다. One of the songs that he produced and composed for the singer 장현 씨. 근데 이 곡 역시, 아까 햇님처럼 굉장히 사이키델릭 의 느낌이 있는데, 특히 중간에 나오는 이 하모닉 마이너의 바이올린 솔로가 있거든요. 프레이징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 몽환적입니다. It is, you know what it is. The Korean psychedelic at its pinnacle, I would have to say.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현입니다. 안개를 헤치고.

작년 안개를 헤치고 있습니다. Did she catch that part? That very psychedelic part? 1033님께서 중간에 오보의 소리인가요? I kind of had hard time kind of, you know, figuring out what the exact instrument was. Could have been oboe or clarinet even. 뭔가 이렇게 얇은 이제 그 소리인데 something like that. 1033님께서 예전 음악들이 더 다양성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I think, you know, thinking that this was released in back in 70s, 70년대 이런 음악이 또 메인스트림 음악, 주류 음악,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분이었잖아요. 또 장현 씨가. So on to next track. This one. Talking about Korean psychedelic, and a lot of foreigners view this kind of music, you know, 신중현 선생님's music, and also this band, 이날치's music, as sort of a Korean psychedelic. I mean, psychedelic is such a wide spectrum of a term that is, right? 근데 그들이 느끼는 psychedelic은 또 이런 음악이다라고 좀 알 수 있었던 게 이 곡의 댓글들을 보니까 Loving the 60s psychedelic vibe. 이날치의 곡인데 이날치 performed for this radio station called KEXP, which is a Seattle-based national radio, not national radio, but sort of a public radio funded by people. So it's a non-profit. It's not a commercial station.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기부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인데 KXP가 상당히 좋은 라이브 버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치가 KXP에서 연주한 버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Korean Psychedelic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날치입니다. 신의 고향.

0: 그런데도 대신 저 불쇼다야 과부집 남기한 저 따오따오따오따오 음성으로 수절감을 유인하고 이 소리 깡깡 나면 세상인 간이 미워라 불을 들어 난리울지 너 나를 잡에 떨어지니 세상은 미운 것은
1: 이날치 신의 고향이었습니다. Live on KEXP, the radio station. 그래서 이 댓글들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You know, they view it as a Korean style, you know, psychedelic. And a lot of people say, you know, I don't even know the lyrics to the song, but I love it. And I'm listening to it all day long. 이런 식으로 전혀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어도 너무 좋다라는 이런 이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뽀글님께서는 Korean The Doors로구나. Yes, has that Doors, you know, the Harmon organ vibe also. 마지막 곡으로는 역시 해외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Korean 약간 이날치와 비슷한 스타일의 ADG7, 악단 광칠, 뭐 한국에서도 너무 유명한 팀이지만 이분들이 They also perform for KEXP and also they perform for Tiny Desk Concert NPR. The 악단 광칠 ADG7, the song is Whatever.

0: 제로 제로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5: 위제로
4: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5: 위제로
4: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5: 으쌰으쌰!
4: MG 새마을금고 보험.
6: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Okay, let's start today's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the segment with a song by this band. It's called the Fearless Flyers. This band is considered one of those funk super group. Earlier, I introduced a band called Valve Pack. Valve Pack이라는 아주 another funk band. 제가 소개 연주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밴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버프에게 약간 확장 프로젝트, 약간 멤버가 겹치는 분들도 있고, 그 Fearless Flyers라는 밴드인데요. 이 곡을 듣고 와, 이 드럼의 하이햇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햇은 이 그 심볼 두 장이 겹쳐진 하이햇이 두 장이 열려 있으면 칙 소리가 나고 닫혀 있으면 칙 소리가 나죠. 칙칙칙칙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이 드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하이햇 소리에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듣는 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a live version at a Madison Square Garden, Fearless Flyers고요. 곡 이름은 Lost My Treble Long Ago.

Yes, the Fearless Flyers lost my treble long ago live at Madison Square Garden. I guess there's a lot going on other than the drums on this song. A lot of fancy bass playing also, but you kind of hear the hi-hat sound, 그죠? 굉장히 화려한 hi-hat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곡이었는데요. 이 드럼에서 킥이 그 베이스 드럼 쿵쿵이죠. 그게 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네어는 이 강한 박자와 액센트. 하이햇은 뭐냐면 그 중간에 어딘가를 채우면서 그루브의 그런 결을 만드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f the kick is the heartbeat of a song and the snare providing the strong beats and accent, you could say the hi-hat sort of fills the space in between and shapes the texture of the

Groove.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햇은 두 장의 심벌이 맞닿아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심벌이 닫혀 있으면은 두 개가 그럼 칙 소리가 타이트한 소리가 나고요. 닫히고 여는 거는 이제 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 발이 베이스 드럼을 담당을 하고요. The right foot usually kicks the bass drum and the left foot usually controls the hi-hat. Left foot으로 이제 왼쪽 발로 hi-hat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거나 닫거나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여는지 닫는지에 따라서 이 곡 안에서 드럼의 하이햇이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It just gives you very different sounds, whether it's open or open or closed. 그래서 이 하이햇의 묘미는 뭐냐면요. 같은 8비트라도 어디다 이제 살짝 강세를 주고 밀어당기고 하느냐,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이 그루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So even with the exact same 8 note pattern, the groove can sound very funky and heavy and even rock driven depending on how you play the hi-hat. Hi-hat를 어떻게 또 플레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hi-hat을 쳐도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 강세가 굉장히 다른 거고 또 하이햇이 열려 있거나 축착 축칙 축착 축칙 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머한테 하이햇의 어떤 하이햇이 하나의 굉장히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이햇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하이햇 그 패턴인데요. 그 패턴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박으로 가는 이 리듬의 칭, 칭, 칭, 칭, 칭, 칭. 굉장히 정박으로 그대로 정직하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햇의 역할은 그냥 같이 리듬을 따라가는 역할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창, 창창 하면서 그냥 리듬의 그룹으로 그냥 따라가는 건데 이 곡이 바로 이 존 메이어의 곡인데요. 이 Vultures라는 곡의 그 드럼 패턴이었는데 곡과 함께 들어보시죠. 존 메이어, Vultures.

vultures, John Mayer. So very straight to the point, you know, 정박, right on the beat, sort of a hi-hat.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조금 곡이 좀 이 다이내믹이 조금 강해질 때에는 이 막 하이햇을 좀 열거나 칙칙칙 처음에 이제 갔다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창창 이렇게 퍼지게. So that is how drummers use you know hi-hats to express different dynamics. 두 번째 패턴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조금 재밌는 이 리듬이 나오는 그 패턴인데요. 이 패턴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까랑 좀 다르게 치치치 굉장히 액센트를 딴딴딴 주죠. 근데 이게 곡이 곡 안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케이크의 곡의 드럼 패턴이었는데 The song is The Distance.
1: Reluctantly crouched at the starting line. Engines pumping and thumping in time. The green light flashes, the flags go up, churning and burning.

Take the Distance, the pattern that I had had you listen to before the song was more of a closed hi-hat, 그죠? 이 패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If you listen to it, 치치칙, 치치칙. I see. 저는 이제 패턴 들었을 때 이게 close hi-hat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if you listen to the whole song, actually it is pretty open. 그래서 창창창, 창창창 그렇게 가는데 it's a triplet. And if you listen to the bass line together, bass line also plays the triplet. 딴딴딴, 딴딴딴. 약간의 그런 전 파트가 약간 합심해서 그런 테마 셋 있다는 뼈를 치는 그런 느낌인데 참 재밌는 패턴이라고 생각됐습니다. Let's listen to another pattern here. 다음 패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따단따단단따다단따다단따다. 이게 80년대 또 이제 메탈에서도 많이 나온 리듬인데 단따다단따단 그것을 하이햇이 연주해 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곡이 어떤 곡의 패턴이냐면요. 스티비 원더의 곡입니다. Let's give it a listen. Stevie Wonder, Boogie on Reggae Woman.

스티비 원더 Boogie on a Reggae Woman 딴따라딴따라 상당히 you can really hear the hi-hat prominently in this song. 또 이제 하이햇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비트 사이사이에 뭔가를 채워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채워줌으로써 약간의 그런 그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Radiohead의 High and Dry라는 곡인데요. 한번 그 곡 한번 잠깐 앞에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자 하면서 이제 중간에 하이햇이 살짝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드럼과 스네어의 박자에 좀 어긋나는 비트에서 그들이 나오지 않는 비트에서 하이햇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곡은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잠깐만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한 그 하이햇 아무래도 이제 그루브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하이햇도 굉장히 바빠집니다. You know, if it's a complicated groove, the hi-hat sound also is very much articulated and you know, 한번 패턴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 딴딴딴딴 따라다당 그러니까 16분까지 나오는 거죠. 바로 이 Red Hot Chili Peppers의 곡의 패턴입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방금 들으셨던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Red Hot Chili Peppers Around the World.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3: Drop it.
2: B S E F 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7: 며칠 전 뮤직부티크에서도 요즘에 제가 그 신중현 선생님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뮤직보티크 역시 이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You know, I've been saying that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신중현's music. And today's music보티크 theme also kind of was inspired by one of his songs. 이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곡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우리 가요의 이 대곡 중 대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is song, 아름다운 강산 by 신중현. Is sort of a song that is agreed by most of people that it is one of the masterpiece song of our Korean music history. But the story behind this song is very interesting as well, because at the time, Shin Jung-hyun was one of the biggest names in Korean music, and the government.

actually reportedly asked him to write a song praising a particular political figure, which he respectfully declined, and saying that instead he could actually write a song celebrating the beauty of our country, Korea itself. 나는 이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곡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and that song became this song,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강산은 원래 72년, 1972년도에 장현 and the Man 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10분이 넘는 버전이었습니다. So original version of this song was 10 minutes long, actually over 10 minutes is with its running time. As part of the 장현's album.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게 장현 그 가수분의 앨범에 수록됐는데 A사이드에는 장현 씨의 곡으로 and all the songs were written by 신중현 and played by The Man, which was 신중현's band. 근데 사이드 B에는 장현님의 앨범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노래를 하는 좀 특이한 그런 앨범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f course,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versions of 아름다운 강산. But one really hit it big was actually the one done by 이선희. 이선희 씨의 리메이크가 아마도 아름다운 강산 아주 가장 대중에게 각인시켜준 그런 큰 사랑을 받은 버전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그 많은 그 버전 중에서 1980년도에 신중현 선생님이 다시 그 뮤직 파워라는 이제 본인의 밴드로 활동하면서 리메이크를 하신 버전인데 the original version by The Man is beautiful, but this version as I was listening to yesterday was 진짜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현과 뮤직 파워 아름다운 강산.

거의 60대 이제 나이신데 아버님의 어떤 가업을 잘 이어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스덤님께서는 몇 년에 녹음된 걸까요?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듣다 보니 당시 어떻게 녹음하셨을지도 궁금해집니다. A good question because it was recorded in 1980. 1980년도에 녹음됐는데 If you listen to the previous version, the original version by The Man, 아름다운 강산, and once again, 신중현과 엽전, they re-recorded it, I think, in 1975. If you listen to the earlier version, it has a lot of a psychedelic vibe to it. 약간의 그런 사이키델릭적인 면모가 많았던 두 버전인데 이 80년대 나온 이 버전은 완전 새로 메이크오버한 음악적인 메이크오버라고 할까요? This version wa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wo. Doesn't have any psychedelic influence. Instead, it has a lot of very vibrant keyboard. 그 다음에 또 이 코러스, 여성 코러스 분들 있죠. 이분들이 김문숙, 박전미 이 두 분이 코러스로 아예 이 신중현과 뮤직파워의 멤버로 계셨을 때거든요. So a lot of beautiful chorus done by those two vocalists. And also volatile bass line, I would have to say. Bass line도 굉장히 ambitious하고 투박하지만 멋진 그런 리듬을 보여주는 그런 bass line도 굉장히 좋았고요. You might have noticed that the previous version don't have those bam, bam, ba, ba, ba, ba, ba, ba, right? So it was this version that started have that bam, bam, ba, ba, ba, sort of phrasing to it. 그래서 참 저는 이 버전을 좋아하고요. 어저께 듣다가 와 너무 멋있다. 이 곡은 다시 한번 소개해야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벌써. 오늘 내일까지 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요계의 대곡들을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I know it's very subjective, a way of describing a song. 대곡. 어떤 사람에겐 대곡인데 어떤 다른 사람에겐 대곡이 아닐 수도 있죠. But you know, the scale of the song that you know nobody can really replicate. I want to introduce those songs. 오늘 한 세 곡 정도 틀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두 번째 곡은 산울림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78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곡인데 잘 아시는 곡이죠. 그렇죠? 먼저 한번 들어보고 저 이야기 나눌까요? 산울림입니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산울림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Pretty experimental, I would have to say. You have like a 2 or 3 minutes long intro, which is kind of unheard of, I think, in Korean popular music. 완전 psychedelic적인 어떤 긴 인트로에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고요. And then another intro, outro kind of take you out of the song. 그런 의미에서 참 멋진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울림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I guess we have one more song to go. 조율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영의 조율. I think these kind of songs, I don't think there are not that many singers who can handle this kind of song. 이게 가사도 너무 좋아요.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을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Oh heavens that have been sleeping, it's time to wake up like the clear skies of long time ago. Please bring us back into harmony once again. 이 어지러운 세상을 조율해달라는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영의 조율

0: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
1: 제로
0: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 제로
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3: 일양약품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5: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6: 오늘의 뮤직부티크는 어제에 이어서 대곡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So if you tuned in yesterday I believe I played three songs during this segment 신중현과 뮤직파워 아름다운 강산 and 내 마음을 주단을 깔고 by 산울림 and another last one was 한영의 조율 So I kind of gave you a definition of what 대곡 is in my opinion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대곡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스케일과 어떤 서사가 있는 그런 곡을 제 주관적인 어떤 기준으로 뽑아본 그런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So today, I want to start with this song by 어떤 날. Next two songs that I'm going to be introducing, right, has a very dramatic guitar solo and ending.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곡은 마지막 곡으로 틀기가 굉장히 싫었던 곡입니다. I wanted these two songs to not be the last song to end the show or end the part. Because it has there's a danger of being cut off at the end. 끝까지 다 못 들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곡은 꼭 첫 두 곡으로 틀어드리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So 어떤 날 song, if you're familiar with 어떤 날, it's a duo between 조동익 and 이병우. And most of their style songs, 하늘, you know, 너무 아쉬워하지 마, or those kind of songs. It's very, I would have to say, minimal. 진짜 서정적이지만 무겁지 않은 이 대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스타일의 편곡, 미니멀한 편곡이었는데 this song, 그날, is one of the exceptional songs, I think, from, you know, 어떤 날 category, catalogs of songs because it has that 대곡 style. And it features a amazing guitar solo by 이병우, electric guitar solo because 이병우 primarily known as, nylon string guitar player, but he does play electric guitar, and which he did on this song. A great solo to study, actually for me as well. 그래서 오늘 대곡 시리즈 첫 곡으로 어떤 날에 1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어떤 날 그날이었습니다. Wow, what a solo, I think. Huge respect to 기타리스트 이병우. 어린 시절에 진짜 많이 듣고 따라 쳐보려고 했는데 많이 좌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So my 대곡 playlist first song today was 어떤 날, part of their first album. The song was 그날. 그 시대에 좀 머물러 있겠습니다. Probably around 1987 or 86, it was released. 시인과 촌장's officially the second album. Many people thought this was their first album, but it ended up being the second album. 첫 번째 앨범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앨범은 이제 두 번째 2집으로 알려져 인게 맞는데요. Of course, there are many great songs in that album. 정말 이 가요 역사상 진짜 영원히 기록될 만큼 정말 명반 중의 명반이죠. My personal favorite, one of the masterpieces of Korean music. 근데 이 앨범에서 알려진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There are many well-known songs of this album. 뭐, 사랑일기라는 곡은 굉장히 그 당시에 또 히트를 치기도 했고요. 또 요즘에 풍경이라는 곡도 상당히 다시 재평가된다고 할까요? There are many well-known songs out of this album. 비둘기에게라는 곡도 있고요. But this song that I'm going to be playing is the last track of the album. 비둘기 안녕이라는 곡인데요. Just interestingly, there's so many reference to 비둘기, pigeon in this album. 비둘기에게도 있고, 떠나가지마 비둘기도 있고, 마지막 곡은 비둘기 안녕. I don't know what is the personal attachment to a pigeon by the songwriter 하덕규. 그래서 이 비둘기 안녕도 이 장렬한 그 기타 솔로가 빛나는 곡인데요. Played by our fellow DJ here at the TBS FM. 바로 지금 옆방에서, 옆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계신 저 함춘호님의 멋진 그런 기타 솔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시인과 촌장입니다. 비둘기 안녕.

시인과 천장 비둘기 안녕 featuring 함춘호 on the guitar. 뽀글님께서 메타포가 대단한 가사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amazing thing about 시인과 천장 and 하덕규's song is his lyrics. 가끔가다가 깜짝 놀라서 가사를 찾아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I mean, if you just listen to every song on the 시인과 천장 2집, especially like songs like 얼음무지개, you know, 비둘기에게, 매, 풍경, 풍경이라는 곡은 뭐 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곡이죠. You get so amazed. Wow, what is he talking about?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라는 굉장히 샥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살짝 남아서 그 시인과 천장 그 이 집에 매라는 곡이 있는데 이 features also 함춘호 on the slide guitar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시인과 천장 매.

Yes, 매. 원래 조금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I couldn't stop listening. And, 뽀글님 says, 와, 매가 우는 소리 같아요, 기타 소리가. Yes, I think it's one of the most awesome guitar solos ever. The slide guitar, 함춘호 씨. 와. 너무 멋져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건 어떻게 치는 건가 굉장히 오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Actually, I intended to play some other songs on the 대곡 list, but 약간 옆길로 샜습니다. 대곡 리스트는 다음 주도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가춘장 노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That's gonna be the last song for today.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Play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Okay, 신가춘장 사랑일기.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4: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위제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위제로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欢迎继续收听 FM 101.3 TBS EFM 首尔我来了，我是子怡。
1: 我是栗子罗日冰，一起来听这首来自我的宝藏私藏歌单，歌曲来自 Lucy 멋주는기사와 비단요란。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사랑한다는것은함께운다는것이다조정래신작장편소설서리꽃추운밤잠깐피었다사라지는서리꽃같은사랑이야기서리꽃도서출판해냄
2: 꽉막힌피로빔엑스제트로빼 쉴 새 없는 피로 빔엑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빔엑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 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빔엑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빔엑스 제트 정 광고심의 필
3: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4: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전국팔도에서금융으로힘을드리고있습니다소상공인금융지원으로저출생극복지원으로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句子方面的一些详细的这个语法应用练习哈。先送上一首歌吧，我们稍事休息。那这首歌是 누부 带来的《회사 다녀요》。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000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호화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2: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전국팔도에서금융으로힘을드리고있습니다소상공인금융지원으로저출생극복지원으로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知道吗？前面有放生乌龟的。凶啊！六百斤而已啊，三号虾它就可以钓了。

方向，一丝丝梦幻。

0: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1: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It's time for Lyrics Gone Wrong, everyone. 가사가 조금 이상해요. 코너 돌아왔습니다.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lso known as our special guest. 우리 새빵 모닝 그룹업께서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캐가 나올지 두근두근하네요. 모두 한 주의 시작, 파이팅입니다. So looks like somebody's excited about this alter ego, our special guest. Get ready for it, get ready for it. 우리 선셋 모닝 그룹업, 현금이 얼마 들어있는지보다 오늘 부캐가 누굴까 더 궁금해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니까 살짝 조금 부담이 되네요. 왜 제가 부담될까요? 좋아요. 뭐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캐는 등장합니다. No matter what, this alter ego will appear, okay? Whether you like it or not. 오늘도 우리 부캐 게스트가요. 노래 가사, 어떤 특정한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뭘 해야 되죠? 맞아요. 그 가사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아, 이 노래! 이거 그거네! 하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our special guest or maybe my alter ego.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실 준비해 주시고요. Today's guest will be the one and only 아주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배우시죠. 김혜수 씨가 등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혜수 언니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멋지고 시원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하고 she does good acting, you know, she's just a little bit of everything. So 김혜수, the actress, will do the honor to read out the lyrics for all of us. So listen carefully, everyone.
1: 낮에는 따스러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그런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가 나야. 아, 이거 왜 이래, 새삼스럽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그래.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난 이대 나온 여자 이대 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또 노는 여자. 그런 게 바로 나야. 어디 한번 따라와 볼 테지?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아,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업, 업, 업. 난 신촌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대 나온 여자야.
0: 그냥 난데, 여러분들. So that was, believe it or not, actress 김혜수 언니. 컨디션이 뭐 좋고 안 좋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김혜수 씨와 매칭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요. I guess she was, you know, having a little bit of down condition. But anyway, 우리 하진 모닝 그룹업께서, Oh my god, 김혜수다.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김혜수 씨 오셨다가 금방 가셨어요. Did you guys catch the lyrics? 여러분들 가사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셨나요? If you did, you will be able to send me the answer, the right answer. 아마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읽으면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면서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대가 그 이대 옆에 아현역인가요? 그쵸? 아현역이 맞나? 그래서 그쪽 동네를 막 얘기를 하려다가 그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혼자 머릿속이 엄청 꼬였었어요. But anyways, that was the song read by 김혜수 모닝그루버. 우리 김혜수 모닝그루버시거든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le we have a listen to a song. Let's go!

All right, so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the answer for today's quiz.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song came out 12 years ago already? 벌써 이 노래가 나온 지 12년이나 지났었어요. 시간이 진짜 이때만 해도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뭐 유튜브 최다 뷰가 나왔다는 둥막전 세계가 막 이거에 미쳤다는 둥 했는데 벌써 이게 12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BTS 등장하고 제니 등장하고 and our K-pop stars are just doing it up, everyone.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알아나요? BTS, 뭐 리센느 등등 전에는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있었다고요. Alright, so our morning goobers who are so smart and clever and quick, they made an effort to send in the answer, and I'm just so grateful. 우리 신규 morning goobers인데요. 7222 morning goober, 싸이의 강남 스타일. 크크. 처음에는 변진섭의 희망사항인 줄이라고 해주셨어요. Actually, this song would have matched perfectly with 김혜수's voice.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나 같은 여자? 왜 이래 이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냥 무장 다 이대 나온 여자로 통일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꽤나 어울렸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 가사에 정답이 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Obviously, I mean this quiz is so much easier for you to guess. 여기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whichever quiz that we give out on our show. They are not difficult at all. 여러분들, 저희가 드리는 퀴즈는 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이도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9153 모닝그루버 정답 강남 스타일. 격하게 선물 받고 싶어요. I wanna receive a gift. The answer is 강남 스타일. 아, 어떡해. 마음이 진짜 애려오고 막 아파오고 막 지금 고통스러워 미치겠는데요. 여러분들, TBS가 지금 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뿌리고 싶은데 저희가 we just have nothing here. 아우, 정말 물한 방울도 안 나오는 TBS거든요, 여러분들. The water fountain broke. We don't get to drink free water here anymore. We just have nothing. 지푸라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너무 죄송하고, 참 뻔뻔하죠. 하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따뜻한 커피와 이런 거 드리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열심히 방송하면서 그날만을 꼭 기다리고, 그날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따리 마구마구 들고 산타클로스처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그런 시즌이 왔으면 좋겠는데 Hopefully someday near in the future. I am so sorry, but thank you always. Happy Life Morning Group. Today's guest is 김혜수. So easy! 싸이 강남 스타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Happy Life Morning Group처럼 유쾌하게 정답을 맞춰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최고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악덕 사장이네요. 열정페이잖아요. I always call you guys part-timers, which is 알바생 in Korean, and this is basically, an 알바생 not being paid, but I just really, really feel grateful to you guys. 여러분들의 사랑과 서포트 때문에.

네, 더 악덕 사장이 되고 있는 썸머인데요. Anyways, did you guys watch that series from Cool Thing Play? 그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김혜수 언니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올해 본 드라마 중에서 아마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Good Thing Play에서 제가 봤는데, I was just impressed by actress 김혜수's acting over there. Actually, all of the actors over there. 모든 배우가 다 연기를 잘하고 정말 볼 때마다 Oh my gosh! 이러면서 진짜 리액션을 하면서 보게 되는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명 깊게 봐서. You know, it kind of gave me an inspiration to pull off 김혜수 as my own alter ego. 제가 몇 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누구께? 우리 DJ 박은혜 팀장님께.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정말 몸이 한 다섯 개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세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 highly recommend. 혜수 언니 거기 스타일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it's so interesting to see her dress styles in that drama scene. 굉장히 찰떡같이 소화를 너무 잘 해내셔가지고, 진짜 김혜수는 김혜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But yeah, that was the quiz, Morning Groovers. 또 다음번에는 어떤 부캐가 나올지 기대를 해주시고, if you want to request any special alter ego or our special guest on our show, give it a try.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뭐 이런 부캐 원해요 싶은 거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한번 열심히 섭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try our best to cast that special guest or alter ego. 7222, our new morning groover who sent in the answer, sent another message. They said, "You don't need to say sorry. We really appreciate every morning within your energy. It feels like the present." Oh, thank you. Oh, 너무 감동이다, 진짜. 그냥 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해주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을 이렇게 좀 따뜻하고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 맛에 더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Okay, let's change our mood a little bit. 괜히 또 TBS 물안 나오는 얘기에서 우울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신나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뭐 들을까요? This is Big Bang. Wow! Fantastic, baby!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To rewind just a little bit, to go back in time.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원곡을 먼저 들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원곡을 들으시고, 이거 누가 리메이크한 곡인데? 이렇게 또 생각이 떠오르시면 누가 리메이크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 are going to let you listen to an original song that you might be quite familiar with. Okay? And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if you think you know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who covered the song, send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Okay? 오늘 듣게 될 노래는요. 킬러라는 노래입니다. 김현성의 킬러예요. 자꾸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자꾸 떠오르는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노래, 느낌적인 느낌. Well, the original musician is 김현성. Okay? If you listen to the actual song, you would get the idea more easily. Okay? 자, 이 노래를 들어보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힌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힌트는요. 아기와 목소리를 영어로 하면 거의 정답에 근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큰 힌트 나갑니다. 가수 겸 배우였던 배우이신, 지금도 현역이시니까요. 윤은혜 씨가 막내로 활동했던 그룹이에요. So it's obviously a group. Okay. And vox, it means voice in Latin. 라틴어로 vox가 목소리, voice거든요. So the name almost sounds like baby voice. 아, 근데 baby voice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이 뭘까요? We're almost there. 굉장히 근접한, 간당간당한, 아슬아슬한 그런 힌트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정답이 떠오르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now let'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Killer by 김현성.

아침마다 자꾸 떠오르는 썸머의 웃음소리 이길 바라면서 우리 캔 모닝그룹어 원곡이 있었다니 처음 알았네요. Look at you learning something new here on Morning Groove. 이렇게 또한 분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되게 되게 뿌듯하고 막 이래요. So obviously that was the original track. And we have some answers. 우리 3171, a new Morning Groover, made courage to send in their first ever message. 첫 문자 축하드리고요. 깔끔하게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Baby books요라고 해주셨어요. 잘하셨어요. This is how you do it. Not so difficult, right? 굉장히 쉽죠? 7055, another new morning groover. Wow, new morning groovers are doing it up today. Go new morning groovers. 오늘 신규 모닝 그루버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베이비 복스, 썸머 이모 영어 소리 조금씩 들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If you tune in more regularly, you'll be able to listen even more. 좀 더 귀가 빵빵 열려가지고 더잘 들으실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Or if you're not a fluent Korean speaker, you would be able to understand because I speak in two languages. 제가 왔다리 갔다리 두 가지 언어로 막 고군분투하게 막 바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착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 내가 지금 들리는 게 영어인가? 어? Am I able to listen to Korean now? 막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들리나?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That is the beauty of our show. 우리 얼짱님께서 또 활약을 해주시네. 복스가 보이스였다는 깨알 지식까지. 크크. 와우. 정답은 베이비 복스요. 다시 뭉쳐서 라이브 했는데 여전히 베이비 복스 미모 뿜뿜이더라고요. So another information that you have learned. Vox stands for voice in Latin language. And yes, I believe that in 가요대전 they did a stage together after many years. And they were doing it up. 라이브도 심지어 잘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관리들을 잘하셨는지 진짜 현역 같았어요. 그쵸? 미모 뿜뿜한 베이비복스의 무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 우리 선샘모닝그룹께서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4년 만에 다시 완전체로 결합하신 레전드 걸그룹 베이비복스. 김현성님의 원곡도 참 좋네요. So they have gathered together on stage after 14 years according to our Sunset Morning Groovers information. Well, that's quite a long time. That's a decade. And even after a decade, they are able to pull it off so perfectly and beautifully. 그러니까요. 이런 게 바로 K-아이돌의 K-뮤직, K-팝의 어떤 뿌리라고 할수 있죠. The root of K-pop era, Morning Groovers. 맞습니다.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김현성 first released Killer back in 1998 on his second album composed by 김형석. The name sounds a little similar, right? And the song was a new jack swing style dance track that showed a different side of Kim Hyun Sung, who was better known for emotional ballads such as Wish. 주로 이제 발라드를 부르셨다가 이렇게 좀 파격적인 노래를 부르셨는데, Baby Vox actually remade Killer one year after, back in 1999, for their third album, Come, Come, Come, Baby. And the producer and composer Kim Hyun Sung

time for 코인 노래방. Let's go!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And we're gonna be jamming through all together with the upbeat music vibes all together. 여러분들 노래하는 시간, 코인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고요. It always features our little quiz for you. So listen up, open up your eardrums all together.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래방과 함께 곁들여진 퀴즈부터 제가 툭 던지고 한번 열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That means another TMI quiz for summer because obviously you want to get to know me better. 오늘의 TMI 퀴즈부터 제가 얼른 언급해드릴게요. 오늘의 TMI.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a lot of people have this misconception. I don't know why, but I get this a lot. 자, 오늘은요, TMI 퀴즈인데요.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듣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우리 썸머 TMI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Go ahead.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So what is tha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생각보다 모모하시네요. 수림 씨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So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eir reactions towards me. 별처럼 짠 모닝 물어봐. 굿모닝입니다. 하늘이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오해는 조증? 조증이라고? 근데 이건 오해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조증이잖아요. So I don't think this is a misconception. This is just me. 그냥 누가 봐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잖아요. 조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This is actually me.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반전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빵 모닝그룹어 우와 노래방이라고 굉장히 신나셨군요. 새빵 모닝그룹어 놀아보셨군요.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뭐예요? 발라드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요즘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가수죠. He's actually a singer, not a YouTuber. If you're a student, you may not know. But he's actually a really, really talented singer with Pani. 이 듀오 레전드였거든요. My old crush, actuall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네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굿모닝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난다 굿이라고 해주셨어요. You're enjoying this, you're enjoying this. 노래방 많이들 좋아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편하게 듣기는 좀 힘드시긴 하겠네. 네네 시끄러우니까. 퀴즈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Don't forget that there's always this little quiz featuring this particular segment. So what is this common misconception that summer gets?

대학생으로 착각한다?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ever had an experience ever in my life.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제 나이로 봅니다. 그냥 어려 보이네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이 약간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면서 억지로 약간 하는 느낌이었어요. So I wanted to ask them, are you sincere? 진심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 어려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It's like an automatic reaction because what else are you gonna say if I tell them that my age is around mid-30? They'll be like, 어,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어, 어려 보이세요. 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어쨌든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팀스팸 모닝그룹어 썸머피디님의 노련한 이미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젊다고 놀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노련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련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So it's the other way around. So people would think like, oh, okay, you're quite old-minded than I expected.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irl? This is what she always tells me. It's such a relief that you're not my senior. 그러니까 너가 내 후배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정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니, 썸머?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줄래?

어떤 오해를 많이 많이 받을까요?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힐 듯 안 맞을 듯 여러분들 되게 간당간당하시네. 현진님 모닝그룹을 says good morning. 근데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드링킹도 잘하고 잘 놀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뭐 진짜 찐이죠. 여러분들 제 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supposed to tell me about who I am. You're gonna have to tell me about this misconception that people might have towards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건 그대로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썸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퀴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들고 와가지고 맞추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I'm always forcing you guys to guess the answer with these difficult questions. But you guys are smart. You guys know me better, right? 아, 나이젠 VOS 함께하고 계십니다. STG 워너비랑 세트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VOS와 STG 워너비

that this Hagureti Nanim outside the studio looked super, super skeptical, and she asked me a question. 도대체 요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아니, 모르겠어요. I'm just being me. 근데 어떻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아, 안녕하세요. 저 엄마예요.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데 그냥 I act normal. 굉장히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아, 그냥 요즘 라디오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너무 가면을 쓰고 다니나? Am I wearing the huge thick mask outside when meeting new people? So I get this a lot and it feels good. 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참아나는 얘기를 많이 주는데 호방의 모닝그룹께서 포기를 안 하셨네. 개그맨인 줄 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딱 풀리더라고요. So if I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they will be like, oh, you look very calm, introvert, yeah, you're very quiet. But when they meet for the second time, they'll be like, oh, okay, this crazy woman. I got totally a wrong idea about her.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는 겪어야 제가 막 튀어나오나 봐요. 아무튼 첫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인상, 여러분 몸모습과 좀 비슷하신가요? Do people really think and figure out who you are just by looking at you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so. 이게 사람이 첫인상 보고 파악하기가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몰랐니? 네가 왜 양적이라는 걸 너와 그 님이 닿게 났잖아. 경고!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Can you guys believe this? Like,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많이 충격에 좀 빠지셨고 그러시는데 가을 정화님께서 썸머님을 처음 보면 공주님으로 착각한다. 됐어요, 여러분. 공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알고 보면 공주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공주 같은 느낌은 좀 별로고. Maybe I want to be the kind of a person who turns out to be a princess when you get to know her after all. 아, 알고 보니까 정말 공주 같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everyone. I hope you got to know me better.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티셔니의 타셔니의 경고 마저 듣도록 할게요. I'll be back soon.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Morning Goovers.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guys. MZ세대와 X세대의 갬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Now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 is First Love. 지금부터 첫사랑에 관한 모든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발렌타인 주간이기도 하니까 첫사랑으로 한번 선정해 봤어요. 모닝그루버들의 첫사랑은 언제였는지, 누구였는지, 첫사랑과 얽힌 추억을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Please send us your story about your first love. When it happened, who it was with, and the memories intertwined with your first love.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첫사랑한테 선물로 종이약 1000개 접어서 줬어요.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이런 사연도 좋고요. I remember exchanging notes with my first love in class. Although you're not supposed to do that in class, you know there's just something about it, right? 뭔가 그런 또 감성이 있잖아요. 쪽지 주고받는 그런 기억.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 첫사랑과 버스 뒤에서 이어폰 나눠서 음악 듣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런 사연들 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라떼 첫사랑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향신료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또 사랑하면 이 노래가 떠오르죠. This is Richard Sanderson with Reality.

This is our Friday's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gain, today's topic is your first love. 우리 모닝그룹어들 첫사랑 사연 하니까 뭔가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 마시고,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아주 큰 도화지에 정말 검정색 펜으로 꾹꾹 눌러서 꽉 채워서 편지를 써준 그런 기억이 있어요. So I have a memory of writing a huge letter to my first love, and just the whole piece of paper was filled with my writing. I don't know what I wrote about. I don't remember a single word that I said. 뭐 그렇게 어린 게 쓸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도화지에 이렇게 편지를 꾹꾹 눌러서 써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하버드대는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Anyways, 영에이치 모닝그룹어께서 올 것이 왔군요. 타임캡슐. 우리 영에이치 모닝그룹어께서는 첫사랑 기억 뭐가 있나요? 별 하나 모닝그룹어께서 우왕 달달하다. 맞아요. 좀 달달하고 싶어요, 오늘. 그러니까 모닝그룹어들의 첫사랑 관련 사연 보내주세요. 0757 모닝그룹어께서 이게 첫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표지판에 사랑하는 땡땡씨라고 적고 마중 나갔어요 라고 아주 훈훈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셨을까요? 사랑하는 땡땡씨.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마중 나오면 기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It would be really nice if somebody came to escort me by writing my love 땡땡땡. 너무 로맨틱하신데요. 우리 0757 모닝그룹어. 이런 것도 제가 배워갑니다. 그리고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어께서 첫사랑 아내도 모닝그룹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웬일이에요. 이런 게 또 되게 라디오 사연다운 사연 아니겠어요? 저는 첫사랑이 있는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첫사랑이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his is such a radio friendly kind of a message. Talking about your first love who happened to be your current wife. 또 너무 로맨틱한데 우리 로드레이지의 와이프분도 반갑습니다. 가끔씩 소식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모닝그룹어들의 첫사랑 관련 추억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또 얽힌 추억들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길리 모닝그룹어께서 요즘 연애 중이라 그런지 매일이 행복하네요. 모닝그룹어님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So I'm in a relationship these days, so I'm happy every single day. I hope morninggroovers also to have happy day today. 이러기 있나요? 저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 주시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쯤 되면 나는 연애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뒤에서 연애를 하고 계셨던 거군요. 저는 남자친구가 필요 없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길리 모닝그룹어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I hope you have the happiest relationship ever. 우리 폴 앵카의 Put Your Records on My Shoulder 신청한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and I'll be back. This is Paul Anker with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some check-in messages. One from River Morning Groover. 아, 그리고 JR Morning Groover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출제. JR Morning Groover 진짜 오랜만이네요. JR Morning Groover는 첫사랑 기억 있는지 또 이모가 궁금한데 알려주실 건가요? Benz Ibanez said, I have experienced my first love way back in middle school. That was around 2008 to 2009. I can vividly remember that we exchanged love notes since we can't own phones yet. Too bad their family moved out to Canada for greener pastures, but I managed to move on then. However, that experience is bittersweet. I know, right? First love is always bittersweet. That's why we call it first love, right? And it lingers in your memory just like that. Thank you for sharing this juicy details. 8274 모닝그룹어께서 저의 친구들이 고백한 첫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땡땡이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미소년의 이미지가 가득한 여성스러운 많은 이종택이라는 아이를 그녀 나이 20살까지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더군요. 딩딩이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에 옷 잘 입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 친구 김민수라는 아이를 30살까지 잊지 않고 좋아했었어요. 이 두 친구는 시간의 흐름 속에 그녀들의 첫사랑을 더욱 그리워했어요. 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인기남들이었죠.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Wow, that is a long period to be in love with someone, right? 저는 첫사랑이 이렇게까지는 오래 남진 않았는데 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좋아하셨나 봅니다. Which makes it even more romantic. 또 이러니까 더더더 기억에 오래 남고 로맨틱한 거 아니겠어요?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하지 않나요? 가끔씩 근황 들으면 좀 현타가 올 땐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도 가끔 궁금해지고 뭐 그런 게 첫사랑이죠. 우리 영 H, 우리 반장님께서도 이런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공유를 해주셨네요. 저는 CC였는데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CD 플레이어에 이어폰 하나 꽂고 한쪽씩 둘이서 나누어 듣던 기억이 있네요. 마치 건축학개론처럼요. 그래서 건축학개론 영화 보고 그 시절 사실고증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I was a campus couple back in the days and I do remember sitting at the backside of a bus sharing a CD player with only one earphone together with my first love. 아,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우리 반장님도. 진짜 건축학개론 영화 저도 메시지 읽으면서 바로 생각이 났는데 또 건축학개론 영화 보면서 공감을 하셨다고 하시니 굉장히 또 사랑스러운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때 당시 CD 플레이어를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걸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왕년에, 왕년에라고 하니까 뭔가 안 어울려요. 그죠? 첫사랑하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첫사랑과 컬트쇼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어폰을 나눠 끼면서 이게 낄낄대면서 뭔가 다양한 추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Because there's this particular thing that you can do only when you are a student. 학생일 때만 할수 있는 그런 예쁜 추억들이 있잖아요. For example, going to the library together, you know, hanging out after school only for that short period of time before going to academies, things like that.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이제 떡볶이 집에 들려서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같이 독서실을 간다든지, 뭐 공부를 하는 데는 서로서로 도움이 1도 안 되긴 하겠죠. 그치만 우리가 또 그런 좋은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Right? So, yes, thank you all for sharing about your first love. 저의 첫사랑은 모닝그루버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식상하죠?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We did talk about the movie 건축가개론. So, why not take a listen to one of the songs that was being played in that movi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Stay tuned. This is 전람회 with 기억의 습작.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의 뮤직 부티크 시간. 오늘은요, 주말에 들었던 몇몇 곡들이 있었습니다. I was driving for a long time over the weekend, so I had a chance to listen to a lot of songs while driving. 근데 이제 그 곡들이 묘하게 어떤 하나의 분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Songs I listened to over the weekend somehow seemed to connect with one another. 요즘에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신중현 선생님 다큐 그 이제 영상 작업을 하면서 특히나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These days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신중현's music. Because I'm working on the video of my documentary about Mr. 신중현. So 그 중에 이제 토요일 날 이 곡을 들으면서 이 기타 파트가 너무 멋져서 사실 와 너무 멋지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You know, I have my guitar here with me. 이 신중현 선생님은 뭐 as you know, he's an amazing guitarist, right? And thing that really I have even more respect for 신중현 is that he was a great composer. 기타리스트였지만 상당히 또 훌륭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so guitar playing is sort of a part of his you know composition. 그러니까 기타를 그냥 하나의 악기로 그런 치는 게 아니라 기타의 연주 하나하나도 굉장히 작곡이 된 그런 연주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리프를 많이 만들어내시기도 했죠. 그래서 햇님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김정미 씨가 부르신 곡인데 신중현 씨의 프로듀싱과 또 작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 이 곡을 처음 들은 외국인이 와, what a beautiful acid folk song. 정말 아름다운 acid folk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Never really saw that song as an acid folk song. 하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듣는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햇님 노래 제가 기타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잘 들리나요, 감독님? 네, 제 목소리하고 이게 크지 않게 들리면 되는데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연습하는데 너무 기타 라인이 너무 이 심플하거든요.

이 부분 있죠. 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이 심플 코드 라인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G, E 마이너, C거든요. 정말 새로울 게 없는 아주 심플한 코드 진행인데도 중간중간에 그런 멜로디에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와 계속 너무 좋아서 이 기타를 연습했거든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오늘 연습한 거 조금 들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 김정미, 햇님입니다.

예스, 김정미 햇님입니다. 윗섬님께서 목소리도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예스. 진짜 이분의 목소리는 I don't know. Just I don't have the right words to really describe her voice.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제가 한 거는 조금 다르죠. 네, 가사도 하얀 물결 위에입니다.

한번 제대로 커버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케이, moving on to our next song. 다음 곡은 신중현 선생님이 이제 그 70년대 인기 가수 장현 씨에게 주신 곡인데, they actually had a big huge hit together. 기다려줘, 기다려줘. 그 히트곡을 그 두 분의 이제 컴비네이션에서 만들어진 히트곡인데, 이 곡 역시 굉장히 잘 알려진, 잘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 안개를 헤치고라는 곡입니다. One of the songs that he produced and composed for the singer 장현 씨. 근데 이 곡 역시 아까 햇님처럼 굉장히 사이키델릭의 느낌이 있는데, 특히 중간에 나오는 이 하모닉 마이너의 바이올린 솔로가 있거든요. 프레이징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 몽환적입니다. It is, you know what it is, the Korean psychedelic at its pinnacle, I would have to say.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현입니다. 안개를 헤치고.

작년 안개를 헤치고 있습니다. Did you catch that part? That very psychedelic part? 1033님께서 중간에 오보의 소리인가요? I kind of had hard time kind of, you know, figuring out what

the spectrum of a term that is, right? 근데 그들이 느끼는 사이키델릭은 또 이런 음악이다라고 좀 알 수 있었던 게 이 곡의 댓글들을 보니까 Loving the 60s psychedelic vibe. 이날치의 곡인데 이날치 performed for this radio station called KEXP, which is a Seattle-based national radio, not national radio, but sort of a public radio funded by people. So it's a non-profit. It's not a commercial station.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기부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인데 KXP가 상당히 좋은 라이브 버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치가 KXP에서 연주한 버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안 사이키델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날치입니다. 신의 고향.

0: 그런데도 대신 저 불쇠가야 과부지 남기 앉아 따오따오따오따오 음성으로 수절감을 유인하고 이 소리 깡깡 나면 세상인간이 미워라 불을 들어 날리울지 너 날 잡에 떨어지니 세상 미운 것은
1: 이날치 신의 고향이었습니다. Live on KEXP, the radio station. 그래서 이 댓글들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You know, they view it as a Korean style, you know, psychedelic. And a lot of people say, you know, I don't even know the lyrics to the song, but I love it. And I'm listening to it all day long. 이런 식으로 전혀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어도 너무 좋다라는 이런 이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뽀글님께서는 Korean The Doors로구나. Yes, has that Doors, you know, the Harmon Organ vibe also. 마지막 곡으로는 역시 해외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Korean 약간 이날치와 비슷한 스타일의 ADG7, 악단 광칠, 뭐 한국에서도 너무 유명한 팀이지만 이분들이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Okay, let's start today's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the segment with a song by this band. It's called the Fearless Flyers. This band is considered one of those funk super group. Earlier, I introduced a band called Valvepack. Valvepack이라는 아주 another funk band. 제가 소개 연주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밴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Valvepack이 약간 확장 프로젝트, 약간 멤버가 겹치는 분들도 있고, 그 Fearless Flyers라는 밴드인데요. 이 곡을 듣고 와, 이 드럼의 하이햇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햇은 이 그 심볼 두 장이 겹쳐진 하이햇이 두 장이 열려 있으면 칙 소리가 나고 닫혀 있으면 칙 소리가 나죠. 칙칙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이 드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하이햇 소리에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듣는 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a live version at a Madison Square Garden, Fearless Flyers고요. 곡 이름은 Lost My Treble Long Ago.

Yes, the Fearless Flyers lost my treble long ago live at Madison Square Garden. I guess there's a lot going on other than the drums on this song. A lot of fancy bass playing also. But you kind of hear the hi-hat sound, 그죠? 굉장히 화려한 hi-hat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곡이었는데요. 이 드럼에서 킥이 그 베이스 드럼 쿵쿵이죠. 곡의 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네어는 이 강한 박자와 액센트. 하이햇은 뭐냐면 그 중간에 어딘가를 채우면서 그루브의 그런 결을 만드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f the kick is the heartbeat of a song and the snare providing the strong beats and accent, you could say the hi-hat sort of fills the space in between and shapes the texture of the groove.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햇은 두 장의 심벌이 맞닿아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심벌이 닫혀 있으면은 두 개가 그럼 착 소리가 타이트한 소리가 나고요. 닫히고 여는 거는 이제 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 발이 베이스 드럼을 담당을 하고요. The right foot usually kicks the bass drum and the left foot usually controls the hi-hat. Left foot으로 이제 왼쪽 발로 hi-hat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거나 닫거나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여는지 닫는지에 따라서 이 곡 안에서 드럼의 하이햇이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It just gives you very different sounds, whether it's open or open or closed. 그래서 이 하이햇의 묘미는 뭐냐면요. 같은 8비트라도 어디다 이제 살짝 강세를 주고 밀어당기고 하느냐,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이 그루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So even with the exact same 8 note pattern, the groove can sound very funky and heavy and even rock driven depending on how you play the hi-hat. Hi-hat를 어떻게 또 플레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hi-hat을 쳐도 칙칙칙칙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 강세가 굉장히 다르고 또 하이햇이 열려 있거나 칙칙칙칙 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머한테 하이햇의 어떤 하이햇이 하나의 굉장히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이햇을 들어볼 수 있는

맞는 그런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하이햇 그 패턴인데요. 그 패턴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박으로 가는 이 리듬의 칭, 칭, 칭, 칭, 칭, 칭. 굉장히 정박으로 그대로 정직하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햇의 역할은 그냥 같이 리듬을 따라가는 역할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창. 창창 하면서 그냥 리듬의 그룹으로 그냥 따라가는 건데 이 곡이 바로 이존 메이어의 곡인데요. 이 Vultures라는 곡의 그 드럼 패턴이었는데 곡과 함께 들어보시죠. 존 메이어, Vultures.

vultures, John Mayer. So very straight to the point, you know, 정박, right on the beat, sort of a hi-hat.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조금 곡이 좀 이 다이내믹이 조금 강해질 때에는 이 막 하이햇을 좀 열거나 칙칙칙 처음에 이제 갔다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창창 이렇게 퍼지게. So that is how drummers use you know hi-hats to express different dynamics. 두 번째 패턴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금 재밌는 이 리듬이 나오는 그 패턴인데요. 이 패턴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까랑 좀 다르게 치치치 굉장히 액센트를 딴딴딴 주죠. 근데 이게 곡이 곡 안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케이크의 곡의 드럼 패턴이었는데 The song is The Distance.
1: Reluctantly crouched at the starting line. Engines pumping and thumping in time. The green light flashes, the flags go up, churning and burning.

Take the Distance, the pattern that I had, had you listen to, before the song was more of a closed hi-hat. 그죠? 이 패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If you listen to it. 치치칙, 치칙칙. 저는 이제 패턴 들었을 때 이게 close hi-hat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if you listen to the whole song, actually it is pretty open. 그래서 창창창, 창창창 그렇게 가는데 it's a triplet. And if you listen to the bass line together, bass line also plays the triplet. 딴딴딴, 딴딴딴. 약간의 그런

전 파트가 약간 합심해서 그런 테마 셋 있다는 뼈를 치는 그런 느낌인데 참 재밌는 패턴이라고 생각됐습니다. Let's listen to another pattern here. 다음 패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따단 단따다 단따다 단따다. 이게 80년대 또 이제 메탈에서도 많이 나온 리듬인데 단따다 단따다. 그것을 하이햇이 연주해 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곡이 어떤 곡의 패턴이냐면요. 스티비 원더의 곡입니다. Let's give it a listen. Stevie Wonder, Boogie on Reggae Woman.

스티비 원더 Boogie on a Reggae Woman 딴따라딴따라 상당히 you can really hear the hi-hat prominently in this song. 또 이제 하이햇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비트 사이사이에 뭔가를 채워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채워줌으로써 약간의 그런 그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Radiohead의 High and Dry라는 곡인데요. 한번 그 곡 한번 잠깐 앞에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자 하면서 이제 중간에 하이햇이 살짝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의 박자에 좀 어긋나는 비트에서 그들이 나오지 않는 비트에서 하이햇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곡은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잠깐만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한 그 하이햇 아무래도 이제 그루브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하이햇도 굉장히 바빠집니다. You know, if it's a complicated groove, the hi-hat sound also is very much articulated and you know 한번 패턴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

그렇죠. 바로 이 레라 칠리 페퍼스의 곡의 패턴입니다. 이곡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방금 들으셨던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레라 칠리 페퍼스 Around the World.

Drop it. B-S. Come on, yo. FM. Hello, cuties. DJ EQ입니다. 며칠 전 뮤직 부티크에서도 요즘에 제가 그 신중현 선생님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뮤직 부티크 역시 이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You know, I've been saying that I've been listening to a lot of 신중현's music. And today's music boutique theme also kind of was inspired by one of his songs. 이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곡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우리 가요의 이 대곡 중 대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song 아름다운 강산 by 신중현 is sort of a song that is agreed by most of people that it is one of the masterpiece song of our Korean music history. But the story behind this song is very interesting as well because at the time, Shin Jung-hyun was one of the biggest names in Korean music. And the government actually reportedly asked him to write a song praising a particular political figure, which he respectfully declined and saying that instead he could actually write a song celebrating the beauty of our country, Korea itself. 나는 이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곡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And that song became this song,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강산은 원래 72년, 1972년도에 장현 and the Man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10분이 넘는 버전이었습니다. So original version of this song was 10 minutes long, actually over 10 minutes is with its running time. As part of the 장현's album,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게 장현 그 가수분의 앨범에 수록됐는데 A사이드에는 장현 씨의 곡으로 and all the songs were written by 신중현 and played by The Man which was 신중현's band 근데 사이드 B에는 장현님의 앨범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노래를 하는 좀 특이한 그런 앨범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f course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versions of 아름다운 강산 But one really hit it big was actually the one done by 이선희. 이선희 씨의 리메이크가 아마도 아름다운 강산 아주 가장 대중에게 각인시켜준 그런 큰 사랑을 받은 버전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그 많은 그 버전 중에서 1980년도에 신중현 선생님이 다시 그 뮤직 파워라는 이제 본인의 밴드로 활동하면서 리메이크를 하신 버전인데 the original version by The Man is beautiful but this version as I was listening to yesterday was 진짜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현과 뮤직 파워 아름다운 강산

신중현과 뮤직 파워, 아름다운 강산. Wow, that was 8 minutes and 11 seconds song. 3998님 says, I think that his songs and performances are truly legendary. It must mean so much to him to see his sons are carrying on his musical legacy as he approaches 90. I wish him continued health and happiness. 맞아요. 세 명의 이제 아들분들께서도 이제 뭐 이제 50대 거의 60대 이제 나이이신데 아버님의 어떤 가업을 잘 이어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즈덤님께서는 몇 년에 녹음된 걸까요?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듣다 보니 당시 어떻게 녹음하셨을지도 궁금해집니다. A good question because it was recorded in 1980, 1980년도에 녹음됐는데 If you listen to the previous version, the original version by The Man, 아름다운 강산, and once again, 신중현과 엽전, they re-recorded it, I think, in 1975. Because if you listen to the earlier version, it has a lot of a psychedelic vibe to it. 약간의 그런 사이키델릭적인 면모가 많았던 두 버전인데, 이 80년대 나온 이 버전은 완전 새로 makeover 한 음악적인 makeover이라고 할까요? This version wa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wo. Doesn't have any psychedelic influence. Instead, has a lot of very vibrant keyboard. 그다음에 또 이 코러스 여성 코러스 분들 있죠. 이분들이 김문숙, 박점미 이 두 분이 코러스로 아예 이 신중현과 뮤직파워의 멤버로 계셨을 때거든요. So a lot of beautiful chorus done by those two vocalists, and also very I don't know volatile bass line. I would have to say bass line도 굉장히 ambitious하고 투박하지만 멋진 그런 리듬을 보여주는 그런 bass line도 굉장히 좋았고요. You might have no

notice the previous version don't have those bam bam ba ba ba ba ba, right? So it was this version that started have that bam bam ba ba sort of phrasing to it. 그래서 참 저는 이 버전을 좋아하고요. 어저께 듣다가 와, 너무 멋있다. 이 곡은 다시 한번 소개해야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벌써. 오늘 내일까지 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요계의 대곡들을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I know it's very subjective, you know, a way of describing a song. 대곡. 어떤 사람에겐 대곡인데 어떤 다른 사람에겐 대곡이 아닐 수도 있죠. But you know, kind of that scale of the song that you know nobody can really replicate. I want to introduce those songs. 오늘 한세곡 정도 틀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두 번째 곡은 산울림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78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곡인데 잘 아시는 곡이죠. 그렇죠? 먼저 한번 들어보고 좀 이야기 나눌까요? 산울림입니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산울림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Pretty experimental, I would have to say. You have like a 2 or 3 minutes long intro, which is kind of unheard of, I think, in Korean popular music. 완전 사이키델릭적인 어떤 긴 인트로에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고요. And then another intro, outro kind of to take you out of the song. 그런 의미에서 참 멋진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울림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I guess we have one more song to go. 조율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영의 조율. I think these kind of songs, I don't think there are not that many singers who can handle this kind of song. 이게 가사도 너무 좋아요.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것을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Oh heavens that have been sleeping, it's time to wake up like the clear skies of long time ago. Please bring us back into harmony once again. 이 어지러운 세상을 조율해달라는 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영의 조율.

오늘의 뮤직 부티크는 어제에 이어서 대곡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So if you tuned in yesterday, I believe I played three songs during this segment. 신중현과 뮤직 파워 아름다운 강산 and 내 마음을 주단을 깔고 by 산울림 and another last one was 한영의 조율. So I kind of gave you a definition of what 대곡 is in my opinion.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대곡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스케일과 어떤 서사가 있는 그런 곡을 제 주관적인 어떤 기준으로 뽑아본 그런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So today, I want to start with this song by 어떤 날. Next two songs that I'm going to be introducing, right, has a very dramatic guitar solo and ending.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곡은 마지막 곡으로 틀기가 굉장히 싫었던 곡입니다. I wanted these two songs to not be the last song to end the show or end the part because it has the there's a danger of being cut off at the end. 끝까지 다 못 들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곡은 꼭 첫 두 곡으로 틀어드리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So 어떤 날 song, if you're familiar with 어떤 날, it's a duo between 조동익 and 이병우, and most of their style songs, 하늘, you know, 너무 아쉬워하지 마, or those kind of songs, it's very, I would have to say, minimal, 진짜 서정적이지만 무겁지 않은 이 대곡 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스타일의 편곡 미니멀한 편곡이었는데 this song 그날 is one of the exceptional songs I think from you know 어떤 날 category catalogs of songs because it has that 대곡 style and it features a amazing guitar solo by 이병우 electric guitar solo because 이병우 primarily known as nylon string guitar player but he does play electric guitar and which he did on this song a great solo to study actually for me as well 그래서 오늘 대곡 시리즈 첫 곡으로 어떤 날에 1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어떤 날 그날이었습니다. 와우, what a solo, I think. Huge respect to 기타리스트 이병우. 어린 시절에 진짜 많이 듣고 따라 쳐보려고 했는데 많이 좌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So my 대곡 playlist first song today was 어떤 날, part of their first album. The song was 그날. 그 시대에 좀 머물러 있겠습니다. Probably around the 80, 1987 or 86, it was released. 시인과 촌장's officially the second album. Many people thought this was their first album, but it ended up being the second album. 첫 번째 앨범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이 앨범은 이제 두 번째 2집으로 알려져 인게 맞는데요. Of course, there are many great songs in that album. 정말 이 가요 역사상 진짜 영원히 기록될 만큼 정말 명반 중의 명반이죠. My personal favorite, one of the masterpieces of Korean music. 근데 이 앨범에서 알려진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There are many well-known songs of this album. 뭐, 사랑일기라는 곡은 굉장히 그 당시에 또 히트를 치기도 했고요. 또 요즘에 풍경이라는 곡도 상당히 다시 재평가된다고 할까요? There are many well-known songs out of this album. 비둘기에게라는 곡도 있고요. But this song that I'm going to be playing is the last track of the album. 비둘기 안녕이라는 곡인데요. Just interestingly, there's so many reference to 비둘기, pigeon in this album. 비둘기에게도 있고 떠나가지 마 비둘기도 있고 마지막 곡은 비둘기 안녕. I don't know what is the personal attachment to a pigeon by the songwriter 하덕규. 그래서 이 비둘기 안녕도 이 장렬한 그 기타 솔로가 빛나는 곡인데요. Played by our Fellow DJ here at the TBS FM. 바로 지금 옆방에서, 옆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계신 저 함춘호님의 멋진 그런 기타 솔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시인과 촌장입니다. 비둘기 안녕.

시인과 천장 비둘기 안녕 featuring 함춘호 on the guitar. 뽀글님께서 메타포가 대단한 가사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Amazing thing about 시인과 천장 and 하덕규's song is his lyrics. 가끔 가다가 깜짝 놀라서 가사를 찾아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I mean, if you just listen to every song on the 시인과 천장 Egypt, especially like songs like 얼음무지개, you know, 비둘기에게, 매, 풍경, 풍경이라는 곡은 뭐 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곡이죠. You get so amazed. Wow, what is he talking about?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라는 굉장히 샥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살짝 남아서 그 싱가촌장 그 이 집에 매라는 곡이 있는데 이 features also 함춘호 on the slide guitar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싱가촌장 매.

Yes, 매. 원래 조금만 들으려고 그랬는데, I couldn't stop listening. And, 뽀글림 says, 와, 매가 우는 소리 같아, 기타 소리가. Yes, I think it's one of the most awesome guitar solos ever. The slide guitar, 함춘호 씨. 와. 너무 멋져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건 어떻게 치는 건가 굉장히 오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Actually, I intended to play some other songs on the 대곡 list, but 약간 옆길로 샜습니다. 대곡 리스트는 다음 주도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가춘장 노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That's gonna be the last song for today.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Play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okay? 신가춘장 사랑일기.

0: 헤요
1: 헤요
0: 네. 然后
1: 吃饭밥을
0: 먹어요
1: 먹어요
0: 然后跟家人跟孩子
1: 跟孩子一块玩
0: 놀아

0: 是，嗯，再练点吧，老师没有练够呢。啊，是吗？那我们再来几个。嗯，我昨天呢打扫了房间。어제
1: 방을 청소를 했어요.
0: 청소를 했어요. 然后呢，嗯，我们家孩子呢，就是这学期呢，成了一个中学生。 중학생이
1: 되었어요.
0: 됐어요. 됐어요.
1: 됐어요.
0: 응, 됐어요. 중학생이 됐어요.
1: 然后呢，缩了一下。嗯，然后呢，再来一个四的。我最近呢，在写这个，会用韩语来写一些诗。所以呢，시를 써요. 시를 써요.但是呢，已经写了大概有二三十篇了。嗯，30편을 썼어요. 30편을 썼어요.
0: 썼어요.
1: 잘했어요.
0: 那同样的，我们这个现在说的这个呢，都是动词和形容词，还有名词。名词是一样的，名词后面跟的一个单词叫什么？
1: 이다.
0: 이다. 然后呢，也有的时候呢就是였어요.
1: 였어요.也有的时候呢就是이어.
0: 이었어요.이었어요.이었어요.对，有时候听起来是非常像的，但是这个，但是它是不太一样的，有区别的。对，我曾经是学生。对，曾经是学生。嗯，학생이었어요.然后呢，我之前呢是在，嗯，就是在这个女性자교부的委托机构做了韩国语老师，韩国선생님이었어요.지금도韩国선생님이
1: 也有，曾经也做过，然后在机构里面做过，现在呢是自己做啊，也在做。对，也在做。那我们来想一下，木真，你上周都做了些什么事情来回想一下好吗？上周，嗯，要不老师您选一个大概的时间点吧。嗯，大概的时间点。早上还是中午还是晚上？那我们还来周末好不好？周末，周末，那周末的上午做了什么事情？做了些什么？
0: 병원에
1: 갔어요.
0: 병원에 갔어요. 왜요?
1: 孩子감기 걸렸어요.
0: 감기 걸렸어요.
1: 对，所以去了医院。嗯，그러면
0: 지금은 어때요?
1: 많이 좋아졌어요.
0: 많이 좋아졌어요. 哦，那你的一天真的是很忙，很忙吧？上午开始就这么忙，对，上午就开始这么忙，对，所以中午没做饭，
1: 요리를 안 했어요.
0: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했어요. 요리를 안
2: 돼요.
0: 멀리 가면 안 돼요.
2: 네. 是，那这还有还做了什么？ 好像还看了电视。还看了电视。
0: TV를
2: 不是看电视，看了视频，영상을봤어요。영상을봤어요。想一想，昨天呢？那昨天你都做了些什么事情呢？昨天，想一想，昨天都병원에갔어요。对，因为要复诊。
0: 然后昨天还去了哪儿啊？昨天没有了，就在家休息。집에서 쉬었어요。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그냥 집에서만 쉬어요. 지난주도 쉬었어요.
2: 쉬었어요. 많이 잤어요.
0: 많이 잤어요. 그리고 还有呢，我周末的时候呢，还跟家人进行了这个视频通话。영상 통화를
2: 했어요。然后呢，周末的时候，平常呢，因为太忙，实在是太忙了，所以就没有时间，就说跟孩子的好好交流。然后周末的时候，就会用这个时间给他们做一些好吃的，요리를 했어요。做了什么呢？做了饺子，만두를 했어요。만두를
0: 했어요.
2: 와.
0: 那他们最喜欢吃的呢，就是我们中国的饺子，还有火锅。所以呢，上上周的时候呢，其实我们是吃了火锅的。
2: 对，
0: 샤프샤프를 먹었어요.
2: 바빴어요.
0: 너무너무 바빴어요.
2: 今天非常的感謝합니다.
0: 저도 감사합니다.
2: 非常感謝. 我们期待下一期哈，那我们再见。好的，我们下周再见。 那稍后将为大家带来的是天涯放映厅，在这里您将听到来自我们海外友台精彩纷呈的节目，希望大家能够多多关注。送上김장훈带来的《사랑했어요》。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有底线掉了，知道吗？前面有放生乌龟的，凶啊！600斤而已啊，上到下看就可以掉了。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Nonstop Music Express.